사랑하오님, 어제도 오늘도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왔고요. 2부 첫 곡이었죠. 심희서 누가 별을 놓았지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지혜, 우리 찬양사랑님이 지수님 반갑습니다. 대구는 열대야로 잠을 뒤척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 어제 뉴스 보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기승이다 이런 뉴스 봤는데 아, 그 가운데 찬양사랑님도 계셨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는 잘 자고 잘 먹고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유미님, 샬롬 유디님 내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내일 생방으로 함께 하고요. 수연님은 유디님, 요 며칠 아이들은 생존 수영 수업으로 수영장을 간다는데 저도 물에 몸을 맡기고 싶더라고요. 끈적하고 땀이 많이 나지만 얼른 집안일 하고 시원하게 샤워해야겠어요. 오늘도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한 4학년 요 정도 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생존 수영 매우 중요하죠. 그나저나 이른 아침부터 샤워하시면 오늘 한 서너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다 그렇게들 하세요? 저만 한 번 하는 거죠, 여름에? 아무튼 오늘 뭐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좀 뽀송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경님, 출근길입니다.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신나게 듣고 싶은데요. 어제 에어컨 18년 된 거 바꾸고 뽀송하게 가족 모두 꿀잠 잤습니다. 와, 18살이던 에어컨을 보내고 새로 맞으셨나요? 캬, 저희 집에 있는 거 20년 넘어, 한 22년? 23년 됐는데. 네, 아직은 멀쩡해가지고 올해와 내년, 후년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민경님 신청하신 마커스 감사함으로 띄울게요.

잘 들으셨나요? 키즈벤처였습니다. 온 땅이요. 아주 힘차게 들었고요. 회전곡은 아가파오 워십의 축제. 이 곡은 5210으로 신청하셨어요. 아가파오 워십의 축복. 축복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축제를 들었네요. 축복도 좋고 축제도 좋죠. 아무튼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페르시아어로 아가파오 워십의 곡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아직 선교 가시기 떠나시기 전이니까 축제로 바꿔보시미? 들어보니까 이 곡으로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 않으셨나요? 또 마커스 감사함으로 였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침 기도가 이번 주는 쉬는가 봅니다. 그래도 유디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말 일찍 출근하시나 봐요. 우리가 이제 8시부터 만나는데 출근 후에 우리 샬롬 CCM 함께 하신다고.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침 기도는 이번 주에 쉬어갑니다. 우리 송정훈 훈디의 시그니처죠. 아침 기도. 이번 주는 쉬어갑니다. 통 오빠님, 훈디님, 요양복지 사무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옆방에서 낮에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표준 FM에서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뭐 낮에 놀러 오셔도 좋고요. 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수연님은 만나이브로 오셨나 봐요. 비 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주는 여유로움이 있네요. 확실히 8시 시간대와 9시 시간대에 우리가 비를 맞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8시는 조금 더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분주한 시간대라 비가 좀 아유 귀찮다 힘들다 할수 있는데 이제 좀 9시가 넘어가면 여유가 생기죠. 비가 오는 아침도 뭔가 그윽해 보이고요. 제이스님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오늘 업무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또 장기영님도 인사 전해주셨네요. 이어서 7896님이 안성진의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성진 또 해금 연주는 성연영입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4563님 잘 들으셨죠? 저 지금 바로 들어야 돼요. 좀 있으면 못 들어요. 제 신청곡 부탁합니다. 꼭 좀 들려주세요. 지수님 하시면서 여러 차례 간절히 말씀하셔서 아유 저도 불이 나게 이어봤습니다. 쿼데스의 아침 해가 돋을 때 또 김소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유지연의 연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였습니다. 올리브님 천안에 계세요? 천안은 나 비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간신히 출근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자연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지 이럴 때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아무쪼록 오늘 하루는 참 여러 상황들에 귀 기울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잘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무탈한 것이 우선이죠. 파크릭스님은 안녕하세요, 지수님. 저희 딸과 이름이 같아서 더 친근감이 있어 좋았는데요. 내일이 끝이라니 서운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직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여유로운 거는 처음인데요. 작년 8월에 이사 온 집에서 비 오는 바깥, 완전 리조트 같은 느낌이네요. 산과 천, 공원이 참 예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셨구나.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비가 약간 소강 상태인가 싶게 제가 밖을 내다보지 못했는데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전국의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고 어느 곳에서는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어느 곳에서는 예쁜 이슬비처럼 비가 내리고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8월에 이사 오셨다고 하니까 이 장마가 끝난 다음에 오셨겠죠? 그래서 장마철에 조금은 눅눅하고 어두침침하지만 그 가운데 운치 있는 모습을 처음 보셨나 봐요. 우리 파크릭스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얘기 드렸어요. 옆방에서 98.1MHz CBS 표준 FM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팝송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종종 놀러 오세요. 5055님은 샬롬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오늘이라고. 이 마음 오랫동안 변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8751님,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부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소리엘이 노래합니다. 전부.

헤리티지 문을 열어였고요. 장한이 영원한 약속 또 소리엘 전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샬롬 CCM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최정숙님이 샬롬 저는 지금 호박을 말리려고 호박 썰고 있습니다. 엄청 양이 많은데 손목은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시면

그래서 찬양 남겨주셨어요. 아, 호박꽂이 만드시나 봐요. 얼마나 많이 근데 하시길래 손목도 아프시고. 마음 같아서는 옆에 가서 막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긴 어려우니까 신청하신 찬양 띄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파이데온 선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남기고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머리가 맑고 개운할 때 우리는 푹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푹 자고 일어났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잠이 들긴 했는데 선잠을 자기도 하고요.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통 수면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중에 3, 4단계일 때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난다고요. 환기도 하고 묵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이 3, 4단계일 때죠. 이 좋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이 그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렇게 뇌에서 3, 4단계일 때, 뇌 청소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푹 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당...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은 마음 청소를 하는 찬양으로 마음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조서연이 부른 마음 청소 들려드렸고요. 커피향기님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 기분은 좀 시원하긴 해요.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도 쫙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아멘.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산다는 것은.

시와 그림 앨범에서 바람을 따라서 들었고요. 오세연 산다는 것은 커피향기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차이님이 꽃말이처럼 이 곡도 좋네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너의 민기뉴님께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슬퍼지는 거 있죠. 요새 눈물도 많아지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눈물이 나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뭐 곡에도 나왔지만 다들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구나. 순간의 행복을 잘 잡고 감사하며 사는 거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별거 없구나. 그런 게 가끔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 가브리엘님, 비 내리는 당양로. 이 시간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기록이라고. 이 갱년기 되면서 가장 힘든 게 수면이더라고요. 당향뇌에서 행복한 기운 받고 마음도 뇌도 청소가 되길요. 아멘입니다. 블루닥다구리님, 은혜의 물결 속으로 합류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길승이 부르는 지금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죠? 네, 제주 비.

늘 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진리가 불렀어요. 리브가님 오늘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컨디션이 좋진 않지만 당향로 배경음악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서늘한 바람도 불고요. 비도 제법 내리고요. 만만치 않은 날씨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날씨가 변덕도 심하고 비도 자주 내리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패스하자님 잔뜩 흐려있는 파주하늘 당양노와 함께 마음 청소 중입니다 하셨고요. 이쁜아님 목요일은 5시 퇴근이고요. 금요일은 12시 퇴근인데 그래서인지 목요일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발주 넣으면서 녹음해둔 찬양을 듣는데 저녁 시간에 듣던 당양노에서 녹음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누렸는데 본방에서 또 은혜 온팡 받겠습니다. 이쁜아님은 또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춘수님 오늘 출근이 좀 늦으시네요. 비가 와서 집콕하고 있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그럼 좀 여유 있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G2G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줄라이 장혁재가 함께한 곡은 다빈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주는 비 안 와요? 진짜? 주안의 별빛 은정님이 알려주셨어요. 햇빛이 쨍쨍하다고. 그렇구나. 정정희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보라미님, 교회 가는 날이 많아서 이 시간에 자주 못 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8월까지는 좀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제가 티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시는 일인데 대신 또 당향로를 들으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제가 기쁜 티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근데 너무 좋아요. 보라미님, 그 시간 될 때 자주 와주시고요. 지니920님께서 오늘도 회사지만 즐거운 귀호강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달콩님께서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봐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라는 기도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소피, 주 안에, 주 내 안에 있네.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고요. 달콩님, 그 힘든 시간 속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시길,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나이브로심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어요. 살랑살랑님, 역시나 습하고 또 습합니다. 날이 흐려서인지 몸도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양도 들으면서 감자로 빵 만들려고요. 오, 첫 도전인데 만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맛있게 되겠죠? 화이팅!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정림과 다윗과 유나단이 부르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들으셨고요. 뿡뿡이의 꿈님. 오전 또 저희가 녹음 방송으로 자정에 방송되기도 하는데 방송 듣기가 일하시면서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또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제가 이 아이디 기억나거든요. 뿡뿡이의 꿈. 반갑습니다. 하인준맘님도 오셨네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네, 6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시간 될 때 자주 봬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의 주문 커피소년 앨범에서 들었는데 마라나타 선삼런 선리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씹을 것 같더라고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딸기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름과 좀 연관 있게 아이들을 지으셨는데 다음엔 더 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님께서 강릉 옥수수 찌면서 당양노와 함께합니다. 요새 옥수수가 맛있어요. 예, 냄새부터가 딱 찌는 순간 그 냄새부터가 야 손유나와 김인식이 함께 부르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연속곡이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연속곡으로 역시 들었습니다. 스티브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내일 열리는 야시장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일정들 주 안에서 원활하게 착착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어제는 중부지방, 오늘은 경기권 호우경보까지 떴어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 왼쪽에 큰 창이 하나 있거든요. 방송 중에 번쩍번쩍 번개도 치는 게 보이고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도 보여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괜찮으신가 염려도 됩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이 와중에 이병희님은 겁나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꽃시장에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조심조심 아시죠? 상하이 곰돌이님. 퇴근길에 동행했던 당향로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충분히 제가 그 마음 알고요. 저도 같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다행인 건 그 퇴근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형편이나 상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통오빠님께서 제가 복지 관련 사무실인데요. 동료 중에 신앙을 쉬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정지원님, 정은화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빠서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교회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곧 또 찾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기도해도 해봅니다. 데이비드님 여기 의정부인데요. 한바탕 비가 내리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예요. 당직이라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최영원 씨,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니 님이 오셨어요. 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와 저를 닮은 아들 김기태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대학을 가게 돼서 아쉬운 두 달인데요. 아들이 미국에 가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한 해 한 해로 보내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줄 믿고요. 오늘 내리는 이 비처럼 은혜의 비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애썼고 훌륭히 잘 커져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쑥스러워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지니님, 그 마음이 잘 아드님에게 전달됐길 바랍니다. 잘 커져서 고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리라 믿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전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하고요.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모두 비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은혜비 준비했습니다. 이대헌이 부릅니다.

지니님께서 방금 아들이 사연을 들었는데 활짝 웃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비 찬양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는 다큰 주의 자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요게벳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김영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하경숭주님께서는 출장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안성 평택에 출장 와 있는데 비가 너무 내려요. 그래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니까 신나고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찬양 들으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함께 기도할게요. 또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058번님, 출근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서 회사에 연차 쓰겠다고 보고하고 집으로 왔는데 덕분에 당양노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요. 듣고 싶은 곡 오랜만에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신청하셨어요. 이 곡,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하이샬롬님의 생일이신가요? 예,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잘 태어나셨고요.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애니 김미라님께서 오늘 영시미조님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늘 챙김의 여신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섬김도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 건강과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시미조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이 삶을 축복합니다. 먼저 소울의 날 세우시네 하이 샬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더 행복한 날로 보내세요. 영심이조님, 좋은 씨앗이 부른 생일 축하까지 들었습니다. 1058번님 기다리셨죠?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고 부르며 일하고 있는데 복된 곳에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니쭈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비님은 사무실에서 오늘 혼자 근무하신대요. 그래도 당향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으셨죠. 마마 3258번 쓰시는데요. 잔잔한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주 봬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아들과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아들이 방금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투생딸 같은 눈웃음을 지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은혜롭게 평화로운 찬양 감사해요 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찬양으로 또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뭉클한 거 있죠. 예, 아드님이 또 이걸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행복한 히코코님, 부산은 햇볕 쨍쨍이라고 한여름의 햇살입니다 하셨고, 지원님이 아랫지방은 해가 쨍쨍해서 오랜만에 걸어서 또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정원님 덕분에 입가에는 미소 가득해요 하셨어요. 이렇게 날씨가 달라요.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디 계시든 오늘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출혈로 검사를 받고 오셨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가벼운 일이길, 그냥 약만 먹고 나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길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도 왼쪽 가슴 위쪽에 가끔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 계속적으로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무 이상 없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향로에 오실 거죠.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애창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찬송가의 원작자는 스웨덴의 정치가이자 목사였던 칼 보베르크입니다. 1885년 어느 여름날 칼 보베르크 목사가 스웨덴 동부 해안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창한 삼림, 호수, 초원 등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소나기가 그치자 찬란한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고 때마침 숲속의 새들도 기쁘게 재잘거렸습니다. 이 전경에 감격한 칼 보베르크 목사는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격하고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장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상해 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이런 말을 남겼죠. 건강은 인간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참 단순한 말인데 살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계획은 빼곡히 세워두었어도 몸이 지치면 작은 일 하나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여름은요 몸과 마음의 체력이 더 쉽게 드러나는 계절인데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을 건강하게 지나가는 것은 더더더더 귀하다는 사실. 주님 주신 내 몸 우리 막 소모하지 말고요 잘, 에? 잘 돌보며 살아갑시다. 건강 돌보는 거 좋은 거? 달리기 아니 달리기. 오늘 첫 곡 외워옵니다. 달리기.

네, 달리기 웨이홈이었습니다. 웨이홈. 그 집으로 가는 길이겠죠. 웨이홈이란 뜻은 아닌가요? 그러면 길집? 아, 죄송합니다. 네, 무리한 방송. 신영균 과장님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또 이건 안 틀어드리겠어요. 오랜만에 올리셨는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정수기님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주님 손잡고 달리면 예, 우리가 절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을 잡았는데 신경 쓰시면 됩니다. 착한 은정님 너무 반갑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오늘 제일 처음 들어오신 분 한번 볼까요? 오늘 뭘 들장미 소녀님 요새 계속 1등 하세요. 와. 그다음 지키미님, 황동현님 뭐 특별한 사연을 올리시진 않으세요. 멋쟁이님도 그런데 그냥 묵묵히 함께 하시는 거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리님이요. 점심타임 맞점하며 달려달려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식사 중에 오신 거잖아요. 원성남님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제가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엄청 오는 거예요. 오늘 김석규 목사님 부부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멀리 가는데 아주 멀리는 아니어도 그 두 분들이 잘 오시겠죠. 네. 태연님 보리 아 오늘 보리 딱 보리 굴비네 오늘. 에? 비와 보리 굴비 비읍이 벌써 세 개가 들어가잖아. 이야, 보리 굴비랑 밥 비읍 밥에만 비읍이 두 개 들어가네. 와 이 밥은 그래서 내가 밥을 좋아하는구나. 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한 소리냐고요? 뭐 너무 질문하지 마십시오. 실바람 제이님이 단장님이 좋아하시는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네. 아, 이 노래 아세요? 네, 아시면. 여러분의 연세가 느껴집니다. 자, 달려오시고 함께 해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어놨으니, 네, 오시면, 네, 우리 하이파이브 좀 합시다.

오늘 사과즙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그냥 700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오늘 디딤돌 이제부터 가야 됩니다. 이제 뭐 50도 40도 안 됐어요. 40에서 700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다가도 그냥 툭 한번 출. 또 반찬 들다가 책 뭐 이렇게 한번 그것도 못하면 그냥 완성 못하면 치읓 한번 누르고 응? 그래야 가능합니다. 네. 반찬 종류를 한 번씩 쓰시면 7개 나오겠네요. 7첩 반상, 9첩 반상이 나오나요? 9첩.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르르 워십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김승희 줄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야, 근데 비 오는 날 물가로 오라고 한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만납시다 그래도 뭐 개울가에서 저희 아버님이 낚시 이제 광이셨어요. 서울에 살 때 낚시회 회장도 하시고 그때는 거의 다 민물 낚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로 가시니까 낚시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마다 갔으니까 정말 비가 억수로 오고 비가 멎은 다음 날 냇가에서 넣기만 하면 따라 그냥 고기가 넣기만 하면 넣고 야 정말 예. 낚시의 맛은 그 손맛을 아시는 분들은 참 못 끊어요. 못 끊죠. 네. 베토벤님이 오늘 제일 부럽습니다. 칼국수의 깍두기. 아. 형 부러운 사람이 형이에요. 현숙칼리아님이 밥비 굴비 역시 무리한 방송 어이없이 웃겨서 출제 오노첨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비콰이어의 주가 듣고 계신 애가 없네요. 네, 현숙칼리아님 예,

찾아봤더니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쁜아님이 비가 왔다가 그쳤다 하더니 이제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붓고 있네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찬양으로 힘주세요. 힘내세요. 네.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네. 비 구경만 하면 인사드립니다. 비를 확 한번 맞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하호호님 동경은 엄청 덥다고 하시네요. 예. 빗사이로 오신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습한 날은 집에서 보리 굴비는 안 돼요. 청정기 돌려도 집에서 사랑방 향기 오래가요. 아, 아 그 냄새가 나는군요. 예. 그럼 먹으러 나가야죠. 뭐. 네. 그게 참 맛은 있는데 하시면서 보리 굴비는 굽진 않잖아요. 다 그냥 만들어 아 집에서 만들면 심하다는 거겠죠 냄새가. 예, 보리굴비 하니까 우리 예, 유현숙 권사님 우리 군산의 애청자 권사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저 보리굴비를 사주셨어요. 이제 군산 집회 갔는데 너무 맛집이 너무 맛집. 침이 확 돋고 입니다. 네. 침이 더 흐르면 발음이 새니까 찬양 듣겠습니다. 장혜주 일어나세요. 아직도 주무시는 분 일어나시고 힘든 분 일어나시고 출첵 안 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디딤돌 해주셔야 돼요. 하하호님처럼 이렇게 진짜 응? 출첵 현아임맘님처럼 디딤돌 쫙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얼마쯤 가는지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디딤돌 부탁해요.

네,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듣고 왔습니다. 평안감사님,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라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산림욕장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예쁜 꽃. 8567번님 너무 감사해요. 네, 디딤돌 열심히 해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네. 한 사람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숫자 상관이 없습니다. 찬스리님. 디딤돌은 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남기는 대로 한 번씩 올라가니까요. 네.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 내린 곳에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예쁜 마음의 기도를 배서연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디딤돌 해주신 분 중에 글 잘 안 남기신 분들도 이렇게 오늘 네, 많이 남겨주셨어요. 20분 안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 밥을 하고 있어요. 드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마음의 합한자님 진짜 마음이 급한자로 바뀌겠는데요. 마음의 합한자에서 마음이 급한자로. 네. 홍구선님 달려오셨고 네. 김포에 오시면 저도 맛집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으니 꼭 연락 주세요. 행복한 하루살이님. 약속했어. 약속했어로 가야 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은혜기쁨님, 예수애님, 실바람제이님, 디딤돌 뭐 쫙 예, 코람대우님 등등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데이비 장로님도 인생은 소풍. 아 너무 좋은데요? 아이디 인생은 소풍님도요. 감사합니다. 윤선님 남편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와, 참 남편분 참 멋지세요 진짜. 오늘 우리 아내 방사선 치료 함께 하려고 휴가 냈어요 하시면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잘 치료받았고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아프지 않으실 겁니다. 예. 아멘. 여러분도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은혜의 비가 외로운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주의 얼굴 빛을 구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쁜 따뜻한 기도. 정민님 너무 행복하다고 방송 공부하고 주님 말씀 보약이랍니다 하시면서 와주셨습니다. 월남 쌈 준비한다고 아까 문자 일찍 왔는데 이제 쌈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블루 딱따구리님. 월남쌈 진짜 맛있는데 오늘 같은 날 괜찮은데요. 월남쌈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맛있겠다. 침이 계속 나오는 거. 자 오늘 700번째 들어오신 분에게 사과즙을 드립니다. 디딤돌 해주셔야 또 700 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속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200이 안 됐으니까 말입니다. 달려오세요. 저는 감자 갈아서 졌습니다. 이분에 졌어요. 최고의 오늘 최고의 음식 감자전. 네 정말 정말 양반전이 있었고 토끼전이 있었고 다 있었지만 감자전은 못 이겼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기다 또 오이를 때리셨나 봐요. 오이탕탕이라고요. 오이탕탕이 뭔가요? 오이를 때려 이렇게 잘게.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LP조님 완전 진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알리와 서양입니다. 회로.

아이 참 좋습니다. 회로 알리 소양이었습니다. 엘피조님이 오이탕산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뭘 TV에서 뭘 봤는데요. 두들겨서 오이를 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이탕탕의 원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양꼬치집 좋아하는데요. 가면 오이를 잘라서 넣은 게 아니라 으깨져서 나와. 그러니까 그게 넓은 중국 그 칼 알치단이 넓적하고 무거운 그걸 때린대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찌그러뜨리고 거기다 양념을 하는데 엄청 시원하고 양념도 맛있고. 근데 솔직히 오이 한 개 정도 나오나? 양이? 근데 그게 10,000원. 근데 꼭 시켜 먹어요, 저는요. 오,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킬 때 꼭 오이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이게 TV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거 아니야. 근데 일본식이 있고 또 중국식이 있나 봐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양꼬치 드시러 가시면 무조건 그 오이 그거 있어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긴 탕탕이라고 안 그러고 하는데 한국에 그 이게 또 맛은 그 똑같은 거야. 예. 제가 오이 탕탕이 집을 빨리 차렸어야 되는데 그 맛을 알았을 때. 고맙습니다. 진짜. 8401번님이 김윤서님 그 사진 남편분들 보고 글 보고요. 남편분 그 사랑으로 아내분 속히 완치되실 거예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픈 모든 사평의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치료되시길 기도합니다. 이터널님이 전 비 쏟아지기 전에 일찌감치 내과 갔다 오면서 참치김밥 한 줄 사와서 믹스커피랑 이게 또 어울리나요? 독특하게 사람마다 이게 다 저는 무조건 김밥 먹을 땐요 물보다 더 좋은 거 그 18차 뭐 보리 이런 거 있잖아요 파는 페트 그거랑 어울리더라고요. 또 아니면 김밥 파는 데 가서 먹으면 뭐 국물 많은 거 좋은데 믹스커피랑 잠시 후엔 혈당 폭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참 그래도 아프지 마세요. 그거 하나 하면 되세요. 요새 뭐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들어왔다면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아가포 워십의 왕이시나의 하나님인데 아가포의 찬양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미경님 오셨어요. 경준 햇빛이 쨍하다고. 그리고 다시 흐려지고 이불 빨래놓고 비 올까 봐 지켜보는 중이라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윤성 모두 아멘이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디딤돌 해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문서와 문서 사모님이에요. 제가 다솔 기획할때 함께 활동했던 님들의 말은 풀같이 듣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여주왕자님이 냉동 찐 찰옥수수 30개 주문해서 렌즈에 데워서 하루에 루틴처럼 점심으로 두 개씩 먹고 싶은데 배고프신 최인영 목사님 생각나고 드리고 싶네요. 아우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식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튼 아이 그 마음이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 옥수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대생님이요. 겉절이와 빨갛게 양념한 고추 장아찌 그리고 콩국수를 먹고 있어요. 오늘 콩국수도 딱이다. 저는 렌틸콩을 삶고 있는데 넘칠까 지켜보며 열심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렌틸콩을 아, 콩도 렌탈해가지고 다시 먹고 돌려주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렌틸콩이 있다는 걸 문득 예, 알게 됐어요. 이 콩국수는 호남은 설탕을 넣어 먹고 저는 소금 넣고 먹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콩국수 하는데 설탕을 엄청 넣어 먹더라고요.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그 뭐요? 순대는 그 경상도로 가면 그 맛 뭐죠? 그 양념 된장 그거 찍어 먹잖아요. 예. 그런데 호남으로 가면 또 초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예. 참 입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방마다 사투리 다르듯이 다른 거겠죠. 네. 그 대신 순대를 먹는다는 아주 중요한 똑같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지역 감정 일으키는 정치인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제발 객관적으로 눈으로 서로 베풀고 저기 잘 살도록 저기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좀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사평로 식구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시문대로 거두리라님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고 은퇴 후 삶을 계획 중입니다. 좋은 곳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 또 그렇죠. 젊고 또 그동안 경험한 게 많고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티 없이 맑은 하늘님도 저도 지금 친구 네 분이 오신다 해서 직접 기른 호박, 감자, 양파, 깻잎 넣고 전. 오, 이거는 종합전인데요. 종합전. 네. 진짜 맛있겠는데. 그 기름에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울리면 아 진짜 환상의 소리가 되죠. 네, 김명선 시선 1부 끝곡이에요. 2부에서 만날게요. 디딤돌 플리즈 부탁합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0: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란 단어가 없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 사평로 식구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바른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피하거나 편리함으로 바꾸거나 타협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쫓아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걸어갈 때 그 뒤에 반드시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도록 주님 함께 손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딴 길 갈 때 주님 손 꽉 잡으셔서 못 가게 하시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환하게 큰 소리로 웃는 넓은 길 가고 싶을 때도 주님 우리를 꽉 잡으셔서 절대 좁은 길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막다뜨린 어려움을 피해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국은 감사요 찬양이요 주님, 그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사오니, 주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때에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장윤영 주여 인도하소서 듣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사과즙 이벤트 있죠? 여러분이 일부에서도 디딤돌 열심히 하셨지만 뭐 밥 먹느라고 아무래도 뭐 좀 지지부진하고 네, 참여율이 좀 떨어져.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300은 넘었으니까요. 자, 이제 400 가야죠. 네, 400 가야 그 400 안에 이제 70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업무 시작 전에 뭐 밥 먹고 손 씻기 전에 손 씻고 와서 뭐 그냥 출첵, 예, 간단히 출첵 두 글자, 아멘 두 글자, 할렐루야 네 글자, 출 한 글자 다 됩니다. 출출 두 글자, 배고픈 사람들 출출. 네, 다 드신 분들은 두 글자로 소화. 네, 이렇게 울들다님 찬양이 좋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2부 함께해요 단장님 하시면서 기영주님, 아이고 잘 지내시죠? 네. 우리 그 초창기에 진짜 열심히던 분들 중에 지금도 열심히 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글을 많이 못 남기지만 또 그 다음 예 그 밴드 예 네이버 밴드죠. 네이버 밴드에서 활동하시면서 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예, 그 틈틈이 글을 올려주시고 합니다. 영 기영주님은 또 그 네이버

밴드의 리더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밴드가 있거든요. 제 사역 일정도 있고 또 여러분 동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도 좋으니까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00번째 들어오신 분에게는요 사과즙 50개들이 신장균 목사님이 네 이제 기도하며 가꾸고 딴 네, 집을 확 주먹으로 짜지는 않으시겠죠. 네. 네, 아무튼 달려와서 지금도 열심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들어 아까 신청하신 곡이에요. 네, 만나 워십의 곡이 있으면 틀어달라고 했는데 있네요. 물들어가. 그리고 희주일의 사랑 그 좁은 길. 그리고 온기장이에요.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까지 쫙 갈 겁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박수치다가도 또 출첵. 찬양하다 출첵.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0: 할렐루야. 여러분 디딤돌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할렐루야.
1: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성경

웅장이 아 좋죠. 네, 찬양 예배 온 것 같네요. 약간 기도원 같은 느낌도 들어.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서가집 이벤트 7월 9일에 하는데 700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00이 남아서 야 이걸 어떻게 채워가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 저는 또 오늘 믿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중하세요. 디딤돌 D자 한번 딤자 한번 돌자 한번 네 돌에 상처 많으신 분은 디딤 그냥 응으로 해주세요. 디딤 저도 돌에 상처 돌대가리 돌 뭐 머리에 뭔 돌 네. 제가 IQ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자리면 괜찮잖아요. 세 자리가요. 150 이런 게 있잖아요. 120. 저는 89. 이렇게 세 자리. 네, 원숭이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꿈님이요. 표준 방송만 듣다 이 방송 들은 후 계속 듣네요. 문자 처음으로 올려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방송. 표준 FM 그건 CBS 아 그것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오시면 여기 들으셔도 좋고요. CBS는 무얼 들어도 좋지만 찬양 듣고 싶으면 무조건 이리로 오셔야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 마음 또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 듣던 그러니까 다른 아예 뭐 다른 CBS 말고 다른 방송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댓글을 달지 말고 그냥 듣기만. 예? 그리고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때부터 댓글 다는 거죠. 아 이만희는 가짜였습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네. 타니님 처음 오셨어요. 완전 반갑습니다. 물들다님이 단장님 뭐죠? 처음 와서 그러셨는데 오프닝 못 들으셨나요? 오프닝 이렇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단장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영혼과 믿음을 응원하는 저는 응원단장이라고 그래서 응원단장 단장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11년째 하고 1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프리시아님이 우리는 점심에 묵은 배추 파김치 넣고 돼지고기찌개 야 파김치를 넣어 먹어요? 돼지고기찌개? 오, 오 특별하네요. 남편이 모든 일들을 손을 놓고 나니 비 오는 날에 나가지도 못하고 멍때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찌개를 해주니 애들 같이 좋아한다고. 아, 다시 일할 수 있는 뭐 건강이 있으시면 주님이 가정의 가장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일하고 싶은데 건강도

있는데 일하고 못하고 있으면 아, 참 그래요. 예, 정말. 이한나님은 건강 생각해서 밀가루나 단거안 먹는데 장마철이라 도저히 안 먹을 수 없는 딸기잼 도넛이요? 이야, 행복하시대. 찬양 들으면. 아, 그럼요. 뭐 먹을 때 행복하면 0칼로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틀려요. 아시죠? 그렇지만 조금, 예, 조금 줄이고 뭐 진짜 먹고 싶을 때 먹고 괜찮죠. 운동하고. 자, 조성곤의 주의 은혜라. 저와 제 아들이죠. 머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최인혁, 최강원이 부릅니다. 여러분은 디딤돌. 자, 또 한번 쭉 들어오시죠.

오늘 700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사과즙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600이 안 됐습니다. 지금 빨리 한 번 더,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달려오셔서 누군가에겐 꼭꼭꼭 예 꼭꼭꼭 사과즙 전해줍시다. 530번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것만 세면 시간 다 가. 달려와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광원 씨 목소리 하면서 이병희님 40주년 때 생각난다고. 아, 그러네요. 40주년 때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늘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함께 걸어가 주셔서 제가 늘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디딤돌. 이곡 어때?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인정함이 많을수록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삽니다. SNS에 뭐 올리고 싶은 글을 다 올리고 뭐 올리고 또 올리고 댓글 대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게 무슨 봉변을 당하면 또 다른 말로 이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변명하며 메꾸며 자기 편을 만들면서 자기와 반대 사람들을 편 가르고 이 수많은 말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경 안에 있는 말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말을 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은 많은데 올바른 말은 자기가 피해보는 말은 안 하는 시대를 산다면 또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은데 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마음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예, 정말 일어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보자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면서 우리 올바른 예수의 제자처럼 살겠다는 다짐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아 예전에 대학로에서 회사 다녔는데 소극장에서 공연 봤던 기억 난다고. 김광석 씨 기타 하나로 정말 엄청난 공연을 해냈죠. 예. 아쉽죠, 그 사람이 일찍 떠난 게. 다자님께서 선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다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제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그냥 30평 아파트를 쫙 매일 선물로 한 대씩 한 집씩 진짜 그러고 싶어요. 에휴, 정말 좋은 상품 뭐 없을까요? 좀 진짜 좋은 상품들이 좀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네요. 뭐 하나님이 또 주시려고 하면 못 주신 적이 없을 테니까. 네. 아롱별님, 조이포이 7주년 때 봤대요. 내년엔 꼭 해달라고. 제가 올해 할 겁니다. 올해 사장님께 부탁드렸으니까 7주년 조이포이 콘서트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향기님,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전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 좋은 말을 잘 전하는 건 좋지만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나누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도 실수하고 하더라고요. 무진 찜통 마른 장마를 찬양에 시원한 바람 타고 이기며 달린다고. 무지개 탄자님, 네,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저지대에 계신 분들 걱정해 주신 리리맘님의 예쁜 마음 좋습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감사한 비. 눈 활짝 열어놓고 오픈 준비, 정리, 청소, 자리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참 4180님의 하는 그 사업 또 하는 모든 일들 정말 주께서 축복하시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 화물차 운전하는 짝꿍 물건 싣고 마석으로 가는 중인데 비가 많이 안 오기를. 안젤라님, 아이 부인들은 가족들은 참 그렇죠. 예. 자, 디딤돌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디딤돌로 여러분 사과즙 누군가에게 오늘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리고 김대환, 조수진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러브레터님 만나오시 들어오면 꼭 보내드릴게요. 사평로에 진하게 물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점심 후 산책은 오늘 못하고 바로 사무실로 와서 찬양 듣고 디딤돌 해주신 하나빈님 감사합니다. 이럴 날도 있네요. 산책 안 하셔서 또 들어와 주셔서. 귀 요기만 하다 정식으로 회원 가입하신 킴스님. 이야 완전 고맙습니다. 늘 감사해요. 저도 듣기만 하다 보냅니다 하시면서 또 6310번님 보내면 도착하나요 하시는데 도착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으니까. 요셉의 꿈님 에, 장맛비가 쏟아져도 사평로 함께하니 뽀송뽀송하다고. 아이고 좋다. 262번님 오늘 많이 걸으려다가 비가 와서 1900번밖에 못 걸었는데 아우 신청곡 아 오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네 내일이라도 네 다시 신청해 주시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6911님 네 좋은 건강 정보. 배추전이 좋다고 하네요. 감자전보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과즙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윤화님 양평의 유화님 완전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거 마시고 더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 비도 와서 그런데 또 비가 지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 단비는 지겹지 않잖아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단비 끝곡이에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0: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꿋꿋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0: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예요. 이곳 목동은 하루 종일 세찬 비가 내렸어요. 비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되네요. 지난 화요일이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인 소서였습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서에 비 안 오면 가뭄. 소서 무렵의 비가 농사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담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절기와 날씨를 함께 읽으며 한 해 농사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리는 이 비도 어딘가에서는 꼭 필요한 비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침수된 집, 무너진 담장, 불어난 물에 발이 묶인 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장마는 계속됩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미국의 교회 음악가 알렌 포트의 곡 내가 산을 향하여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로 시작하는 시편 121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 합창곡입니다.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이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소프라노 한아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알렌 포트의 곡 내가 산을 향하여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이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비 내리는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멋쟁이님, 아로하님, 고윤희님, 황동현님, 블루딱따구리님, 김선주님, 폴라리스님, 당구님, 축복동행님, 태연님, 준호님, 장기영님, 엘피조님, 파리가제트님, 김명수님, 푸른동사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봅니다. 김진아님은 행복 가득한 날, 인천은 오전에 비가 엄청 오더니 1시쯤 그쳤다고 보내주셨네요. 민민하하님이 오락가락한 날씨 목요일 오후에 출첵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이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퍼붓던 비가 이제 좀 멈췄네요. 하늘이 개고 뚜렷한 시야와 더위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보혜사님은 비 많이 내리고 해놨는데 습기는 없는 느낌이에요. 이병희님은 지금은 비가 그쳐서 소강상태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섭게 쏟아졌어요. 하늘에 구멍난 것처럼요.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며 하셨어요. 아, 블루딱따구리님 꽃 세척해서 다시 예쁘게 꽂았네요. 시원하니 주찬 기다리며 꽃꽂이한 듯 흐뭇하네요. 아, 꽃을 이렇게 세척도 하는군요. 아, 이런 방법이. 저는 물 주는 법만 알았죠.

아스농부님은 오랜만에 미용실 와서 함께해요. 미용실에서 머리 예쁘게 하시고요. 하정님은 파주에서 보내주셨고 신혜숙님은 볼일 보고 비 쏟아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며 남겨주셨습니다. 금강초록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찬양 이어갑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로마연합교회 솔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솔리스티 로마의 찬양으로 듣고요. 시편 55편을 가사로 만든 맨델스존의 성가곡 Hear My Prayer 내 기도 들으소서 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All for the wings of a dove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앤소니 웨이 또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연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 최덕신 곡 하나님의 사랑은을 테너 장호영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로마연합교회 솔리스트 이 솔리스티 로마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멘델스존의 성가곡 내 기도 들으소서 중에 소프라노 아리아 오 풀 더 윙스 오버 더브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앤소니 웨이와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최덕신 곡 하나님의 사랑은 테너 장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조찬미의 목소리에 이어 You Raise Me Up, 크로아티아 출신의 첼리스트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리진 님이 요즘 광야를 걷는 기분인데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찬양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찬이 부인님, 산바다님, 최여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러브레터님은 성경 통독하다가 인사가 좀 늦었다고 듣기 모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비님이 이곳 남해는 언제나 아름다운 은혜로운 곳이라고, 남해, 울산 남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양양에도 또 남해항 있거든요.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제키리님은 오늘 휴무라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염소탕 한 그릇 먹었어요. 지금은 감자전 하려고 준비한다고. 아, 다 맛있는 거 또 드시고 또 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어여쁜 자유님은 권사님이 옷 선물해 주셨는데 옷이 작아서 허락받고 교환하러 다녀오느라 1시간 반을 걸어 다녀왔어요. 옷 선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취향과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에 드는 옷 골라라 하고 그냥 돈으로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선물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줄 때요. 푸른 동사님이 오늘 56번째 생일이라 자축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리고요. 푸른 동사님께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곡 남겨주셨어요. 보혜사님의 신청곡 김도현의 여름.

오늘 끝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소서의 뜻은 작을 소, 더울 서,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작은 더위라고 했지만 가장 뜨거운 계절의 시작이에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삶 전체를 붙드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기도 하나가 어느새 하루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소서가 지나면 대서가 오고 대서가 지나면 가을의 시작인 입추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반드시 흘러가고요. 이 장마철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0: 연약함이 강함이라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성경 속에는 은혜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주 알쏭달쏭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다룰 입다의 서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1: 아, 저는 이분 좀 오해했어요. 은혜를 입다 일 줄 알았는데 허영을 입다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무려 사사잖아. 사사인데 허영을 입어갖고.
2: 그 사사기에 유난히 좀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번제 하필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3: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번제의 대상이 하필이면 무남 동녀 외동딸. 저는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아버지 맞나? 친아버지 맞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했거든요.
4: 근데 그 딸은 또 어떤데요? 또 아버지의 황당한 서원에 얼마나 순종적이고 또 신실했는데.
1: 맞아.
4: 그런데 목사님, 제가 또 가만히 또 듣다 보니까

0: 이렇게 이상한 사건이 성경에 왜 있는 건가요?
1: 이상한 질문이.
0: 예.
1: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다양하게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2: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이게 풀릴지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3: 저희도 기대가
4: 재밌겠다.
5: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똑같군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6: 네. 서원한다고 하면 꽤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입다의 서원 같은 비극은 왜 발생한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차준님 목사님 설교부터 세 분이 차근차근 풀어가 주시겠습니다.
1: 입다, 당신 누구요? 불우한 출생의 힘센 용사였어요. 힘센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서자였죠. 그래서 정실 부인들의 자녀들과 갈등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건달들과 생활했고 무법자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 아마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입다는 근데 전쟁 때의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공 속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길랏 장로들은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입다. 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오. 암몬을 물리친다면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암몬하고 일단 협상의 달인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남는 거는 무력전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지 않는 유일한 사사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에게 야훼 영이 임했어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한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야훼 영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 군사적인 권위가 부여됐죠. 거기다 플러스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덧입혀졌습니다. 그러자 영이 임한 다음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군사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임을 공개적으로 과시합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군대 사기를 고양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전투를 개시해야 됩니다. 근데 전투 대신에 서운을 했어요. 바로 개시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무모한 서원을 합니다. 무모한 서원입니다. 입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거래를 합니다. 의심의 거래를 하죠.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입다는 아마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래 조건으로 자신을 승리 이후에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제안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안 맞아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싸워야 될 암몬 족속의 신이 인신 희생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러게 야훼 신앙과 이방 신앙이 믹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조금 덜 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결국에 야훼 신앙을 무시하고 암몬의 인신 희생 제사를 수용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종교에 신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군인 암몬 종교에 신실한 사람으로 처신하죠. 입다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는 가증한 행위를 자행했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립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해요.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그게 언급이 돼요.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원을 강행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딸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0: 원래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요. 이게 구약 정신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볼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입다는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 사사 가운데 제일 짧았습니다. 입다는 고작 6년을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호령하겠다고 무남동녀 외동딸을 희생시킨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입다는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 상잔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고 피해야 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은 불신실하거나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다 정면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입다는 반면 교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 영이 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 영이 돋보이고 영의 기능, 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모두에게 영이 임해요. 그럼 그 받은 바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신실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저는 꽤 오래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입다의 얘기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 차 목사님, 차 교수님, 우리 신학자 교수님이 이거 해주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All for One 할 때 교수님이 먼저 첫 테이블을 끊고 목사들이 얘기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제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누가 너를 능히 건져내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거는 못하실걸, 못할걸 할 때 이제 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대답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붙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실 때 거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해. 이게 참 걸려요. 그런데 무조건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서원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좀 격하신 것 같아요. 상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시면 난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거래인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얘가 나를 누군 줄 알고 그러냐. 하나님은 무조건이시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계약을 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좀 우스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싶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거래해요. 근데 우리 입다의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도 서원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0: 주시면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도 많으신데 받으신 것도 많으신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해서 하는 소원, 그것도 일종의 소원 기도라면, 약속이라면 그거는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데, 입다처럼 이런 조건적인 거래하듯이 계약하듯이 하는 신앙은 기독신앙이 아니라 혼합종교라고 하는 말씀이 꼭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입다에게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소원을 하고 약속할 땐 자기만 하면 돼요. 남의 생명을 걸고 소원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소원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식을 소원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저가 하면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건 인신제사가 아니야. 이제 신학생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목회자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해요.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나 신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벌 받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그건 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소원은 신학교를 가든 안 하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고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 소원 때문에 자식이 묶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얘기하고 싶으시지 그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과 계약하는 식의 그런 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반면교사. 그다음에 소원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고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못 지킬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올무를 놓는 식의 소원은 좋겠다. 그거는 제 신앙에도 도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입다의 소원은 우리가 정면교사가 아닌 아까 말씀한 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신앙에 도움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입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입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성경 안에는 다양한 또 해석과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올폰 가족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거의 4개월 동안 싸웠어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의 개혁 개정 성경을 평생을 읽으셨고 설교하고 강의하신 분이었고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전에 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다.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적 삶으로 그 인생이 바쳐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성경 가운데 허용되는 그런 헌신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세운 사사. 저는 그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사사가 과연 하나님, 사람들이 추대했다고 세워졌을까? 또 그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보아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분명히 저는 인정하는 그 출발점부터 입다를 보기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도 물론 타락하고 변질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은 그 출발점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가 변질되고 타락됐죠. 예를 들어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 임하자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막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 결국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사울도 갔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영이 임한 29절에 바로 그 31절 영이 임하자마자 이런 악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서원했다라는 것은 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이 감동하여 쓰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성경 말씀에 입다를 다른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위대한 그 발자취를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0: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럼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반하고 폐역한 인신제사를 드렸다면 그가 정말 반면교사로서 어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라는 믿음의 그 발자취 가운데 그 믿음의 위인들이 실리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반열에 그가 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개역 개정성경 또 개역 한글성경을 보면서 우린 그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즘 성경은 그 구분도 없지만 원래 원어 원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번역자가 개입시킬 때 자기 생각대로 좀 놓을 때 항상 다른 글자와 비교적 작은 글자로 썼던 우리 옛날 성경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진 성경도 있고 아직도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출판사들도 있는데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죽음은 항상 작은 글자로 써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제가 슬피 울며 두 달 동안만 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피 울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하는 장면이 11장 37절에 나오는데 KJV 성경 이 버전을 보면 무엇을 슬퍼하냐면 Be well, 이건 뭐 Be well 되게 어려운 단어들 막 통곡하고 슬퍼하다. My virginity, 그러니까 나의 처녀된 삶, 처녀성으로 인하여 슬퍼했다 기록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친구들과 함께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을 인하여 이제 처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처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슬피 울며 통곡할 시간을 그 여유를 달라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고요. 또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합니다.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며 또 필사하는 과정, 전수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세기까지는 딸이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으로 이해되다가 그 이후에는 딸이 번제적 삶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를 들어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그의 선택권도 없이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뭐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또 신학적 시선들도 또 관점들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라는 이런 사사 이해될 수 없었던 사사 또 그의 딸의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살인사건이 때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관점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천국 가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뭐 지옥 간 분은 어쩔 수 없고 천국 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함께 봐봐 누가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보는 시간이 천국 올폰에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올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의 사랑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성경 속의 사건 중에 사건인 게 분명합니다. 입다의 서원,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서원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
4: 저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너무 잘못된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서 뭐 시험만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신다면 이번 일만 좋은 남자만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몰래 살짝 회기도 빨리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네.
5: 아, 또 안호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딸의 번제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 의견이 분분할 만한 게 이 아무리 서원이라지만 번제로 사람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6: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좀 생긴 거예요.

0: 뭐냐면 성경에 그 서원을 쓰면 변치 말고 서원한 대로 해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맹세라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상반된 그렇죠. 말씀이 있어서 왜 성경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다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모순된 말씀이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서원을 깨면 엄청 큰 벌을 받나요? 서원을 만약에 깨버리면 엄청 큰 벌을 받는지 이게 진짜 큰 죄가 되는 건지 아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목사님들 세 분 다 개인의 의견을 네. 각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1: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얘 자식아 왜 말하고 안 지키냐 그리고 뭐 혹시 종아리 정도는 씻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생각 이상의 뭐 무서운 벌 난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 사탄이 틈탄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징계를 심판처럼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급적 이기관질 시키려고 그러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잘못돼서 서운하고 나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들리면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 이제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너 큰일 났다 하나님 너 버렸다 너는 끝장났다 이런 데까지는 안 빠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저도 용납할 수 없는 건 입다의 그런 서원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개입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장한 자기 욕심이 굉장히 되게 신실함처럼 포장돼서 서원을 되게 많이 하는 우리 특히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원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맹세도 어떤 맹세한다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뜻은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자기 뜻이 무조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만과 자만의 최고 수위에서 나타날 때가 많아서 서원이나 맹세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 좀 건강한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긍정적인 서원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예, 서원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입다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부각시켰고 목사님은 곤란해가지고 설교를 평생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는 다수약자들이 얘기했고 조금 헷갈릴까봐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사기 가지고 지난 학기 박사과정 세미나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나온 정보를 다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됐는데 저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one voice가 아니고 multi voice예요. 본문은 이것만이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그랬는데 천국 가서 보면은 둘 다 맞았어 싸우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뭐 그거 가지고
0: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3: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쪽 해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으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있는 걸 모조리 다 이렇게 번제드렸다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약간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개혁개정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일단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서원에 대해서는 저도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라. 두 분은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변하셨고, 저는 성경학자니까 성서를 들여다 보면, 일단 서원은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그쵸? 예, 근데 그래서 성경은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어요.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지 말아라. 또한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레위기 17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야 10만 원만 해.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사울이 맹세했고 요나단이 실수

0: 사소한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근데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는 백성들이 요나단은 우리나라 인재인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 당신이 왕으로 서운했다고 어떻게 아들을 죽이느냐. 아주 사울이 그냥 슬그머니 빠져요. 안 지켰죠. 예,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서원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입다 서원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취소돼야 될 만한 거였죠. 이거는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율법에도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입다 그 서원은 레위기 18장 21절에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라 그거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뭐 부도수편이듯이 나 이번에도 취소했다 취소했다 이거 아니라면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서원을 드리느냐보다 그 서원을 왜 드리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동안 잘못했었던 서원들도 있지 않나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또 드는 시간입니다. 네. 이럴 때 신속하게 필요한 건 뭐다?
2: 냈다 성경 본문 읽어가며 입다 같은 영적 경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1: 드립다 드리는 질문 타임.
3: 잘했네. 잘했네.
2: 먼저 오늘 입다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큰 용사였고 그리고 사사였고 리더까지 돼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기게 해주시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돼요. 서진 목사님은 왜 이런 소원을 하게 됐을지 궁금하고요.
4: 게다가 어떻게 딸 바보 아빠라면은 이 딸이 마중 나왔을 때 오지마 오지마 가 이래야 되는데 그 대사하러 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아빠가 맞는지 또 진정한 사사가 맞는지 정말 야속한 아버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0: 일단은 그 야훼의 영이 임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영이 임한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돼요. 요 네 사람. 온니엘은 모범적인 사사예요. 기드온은 인생의 전반전은 괜찮아요. 후반전에 이 사람이 타락해요. 기드온이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문제고 삼손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삼손은 영이 네 번이나 임해요. 이렇게 네 번이나 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삼손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였어요. 동물을 찢어 죽이든지 천명을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살생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반복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려요. 점점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사가 점점 타락해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야훼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 모든 지도력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입다의 위치는 기도원 다음이에요. 기도원의 전반전까지는 긍정적인데 후반전부터 타락했듯이 입다는 처음부터 그랬고 삼손은 더 타락했고 그걸 하나 염두에 둔다면 조금 입다를 보는 시각이 조금 좀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훼 영이 임하고 전투 준비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불필요한 서원을 했어요. 모범적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영이 임했을 때 바로 전쟁 개시했어요. 바로 순종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입다는 의심 많은 기도원 같이 또 다른 보증을 요구했어요. 무모한 서원을 감행했습니다. 성경은 서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이 맨날 이런 데 민감해요.

0: 성경이 말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추정해야 돼요.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은 해석이에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도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증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 그래서 승리의 보증을 위해서 서운한 거죠.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입단은 야훼 영이 임해도 확신과 용기를 갖지 못했어요. 여기 아쉽습니다. 의심하고 뭔가를 또 요구했어요. 입단은 믿음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의심으로 거래를 했고 그것도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영접을 목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전쟁하고 오면은 여성들이 속옷치고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이 나올지 동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았겠냐. 동물 나오면 번제감이고 사람 나오면은 난리였을 거다. 이런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딸이 나올지 하녀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을 바치겠다고 한 거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게 일성이에요. 딸을 보자마자 정상적인 아빠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딸의 죽음 자체보다는 그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니? 여기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친구들과 한 2개월 동안 이제는 애곡 산행 여행을 요구했어요. 그때 입단은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입단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협상가예요. 달변가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이제는 자극이 되겠죠. 인간의 유한함. 그 말 잘하는 사람도 딸의 마지막 그거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가라. 요게 보통 대략적인 해석질이에요. 아무튼 딸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시하는 비정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1: 너 진짜 비정한 아빠 같아요. 이 딸이었다면은 아버지가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걸 알았다면은 저는 만약 저였다면 속을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라면은 솔직히 도망가거나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의 이삭도 아니고 너무 순종적으로 말을 잘 따랐어요.
2: 산에 가서 안 했어요.
1: 예, 안우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번제로 죽지 않았어도 이제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나시린처럼 산 거 아닌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이 딸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지.
3: 어찌 보면 입다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그 딸만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도 그랬고 한나의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이 반면교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바보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들로 인해 한나라는 세워져 왔고 그 뜻은 펼쳐져 왔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무모하고 이상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아닌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저 오지에 미개인처럼 보이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서원했을 때 어찌 보면 입다의 딸이 평생을 결혼하지 못한 것보다 더 처참한 삶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들이 그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선택하며 자기 삶을 바칠 때 이런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본인의 선택 혹은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은 그 입다 편에서만 욕을 먹어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4: 저도 입다가 지옥 갔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이문세로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입다 사사기를 했을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서원을 거래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건 미신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0: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하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룬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이나 다른 사람을 놓고 서원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서원해서 목사가 되라 나는 그건 안 따랐을 거고 나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는 따랐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는 없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의 생명에 내가 관여하는 일은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주제가 넘는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한 게 제일 무서운 게 서원하고 어겼을 때 벌 받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때 그 사탄에게 쏘을 수 있다. 서원했으면 지키자. 안 지켰을 때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심판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서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식의 교훈을 얻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1: 반대로 같은 서원기도라도 한나의 서원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세우고 본인도 살리는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 목사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기도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
0: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서원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옛날 한나와 사무엘 말 떠나서도 내가 우리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면 다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목사 삼겠습니다 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기도는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사를 하면 어떻고 음악을 하면 어떻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고 난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는 큰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원을 꼭 제사장 뭐 사무엘이 제사장은 됐어. 그 당시에는 그 뜻으로 한나가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이 꼭 목사 옛날에 제사장 그리고 국한되는 일은 하나님을 조금 편협하게 본 게 아닐까. 근데 한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난 내 아들 내 딸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정도면 그건 충분한데 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꼭 제사장 목사 뭐 전도사로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폭이 좁아져요. 제 개인의 얘기를 해서는 참 미안하지만 제 막내가 목사거든요. 지금은 옷장사 한다고. 나는 옷장사 할 때 내 아들이나 주일날 교회를 목회하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네가 그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가면 되는 것이지 큰 목적이 맞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세세히 욕을 다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참 쪼잔한 쪼물딱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네, 그게 많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2: 맞아요.
0: 네. 한나의 기도 다 해. 그런데 꼭 그걸 제사장에다 갖다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3: 속 시원해.
4: 성경 속 서원들 중에서도 참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오늘 제일 올포운다
4: 왔어요.
3: 너무 재밌어요. 너무
4: 근데 그 입다에서 딸로 초점을 좀 옮겨가 보면 성경은 기억될 수 없는 한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부분 또 보면서 그 딸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5: 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들은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서원 기도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은 이 서원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저는 교회 은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퇴하면 이런 목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식의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 나에게는 그게 오래 보였어요. 근데 내 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건 나한테 좀 손해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이미 올무를 너무 많이 놨어요.

0: 딴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퇴할 때 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멍에 매듯이 내 서원과 올무에 묶여서 간 면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결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 즐겁지도 않았어. 즐겁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가는데 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받은 복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런 소원을 해봤고 그 소원이 힘들어서 지키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더니 받은 복이 많았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아시겠지.
1: 영국에서 일본에서 두 번 두드려 맞고 대수술 받고 돌아와서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실까 할 때 저는 무조건 이제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장 이게 꺼려하고 잘 못 이해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깨졌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박살이 나서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었는데 내 이성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깎아내리고 정지했던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순복음교단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울산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그럼 내가 가겠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이 신대원 1학년생 자리가 신대원 1학년 뭘 알아요? 총각전도사가 그냥 무작정 내려가서 그냥 혼자 그냥 등짐 짓고 근데 벽돌 쌓아가면서 개척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가면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첫 시간 첫 주일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이라도 해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부인도 없어요. 부인이라도 앉아있으면 거기다가 설교해야 되는데 전 총각으로 개척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제 두 명, 세 명 됐을 때 그냥 내 처지가 좀 이렇게 딱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세 명 중에 두 분 거의 시작부터 조교 계시고 막 내가 막 한심스럽고 내가 되게 열등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꿈으로 탁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탁 이끌고 가시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저기 깔끔 어둠 속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는데 보니까 막 다리 저는 사람, 막 이게 발 하나가 없는 사람, 막 온갖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그 불에 같이 몸을 녹이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이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도 내가 독생자를 줘서 살리고 싶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건 너는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저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가 옛날에 꿈꿨던 내가 목회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막 해서 부흥해서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많은 소망들 이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 이름도 빚도 없이 오히려 사그러들고 죽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려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종이 아닐지라도 이대로도 좋더라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내가 저기 평생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는지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섯 분을 평생 업고 보건소를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할지라도 저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던 것이 있더라면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 오늘 또 새삼 또 느끼고 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제 특집이네요.
2: 네. 성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성경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성경에 성혼 기도가 세 번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성혼 기도가 있었고 입다의 서원 기도가 있었고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었어요. 세 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뭐가 그게 명령형인지 서술형인지를 봐야 돼요. 명령형이면 규범적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해석해야 돼. 참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하라는 얘기잖아요. 셋 다 참고형이에요. 참고형인데 모범적인 거는 한나의 서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서원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서 서원해라 그러면 내가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0: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저는 성경을 매일 보는 게 직업이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맨 앞에 써놓은 게 늘 기도하는 게 저 1번 성실한 학자, 2번 온유한 선생, 그리고 3번 진실한 목사,
1: 두 번째가 뭐예요?
0: 온유한 선생.
1: 아, 온유한 선생.
0: 예. 네 번째가 기도하는 신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자, 선생, 신자 이거는 열심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한 목사 이거는 제가 지금 30년째 교수로 있는데 곧 은퇴를 이제 몇 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게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콜이 온다면 한 10년 정도라도 10년 정도라도 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원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시간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거라고 믿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인사 조금 홀가분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드립다 내 기준 내 능력 믿지 말고
4: 하나님 기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3: 올로와.
5: 고생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령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예배의 감각을 또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위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이라는 해야만 하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감당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덕분에 좋아요님, 샬롬 제가 제일 좋아해서 자기 전마다 5살 쌍둥이한테 불러주는 찬양이네요. 둥이들이 엄마 노래다 얘기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제 밤에 듣고 몇 시간 만에 또 들으신 건가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9일, 아, 오늘 친구데이네요.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조수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강제성이 없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럼에도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장마철 날씨가 내 기분을 다운시키고 의욕을 꺾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날씨에 지지 말고 다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언을 해보시거나 우리 또 샬롬 CCM에다가 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함께하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송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댓글과 사진 첨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과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케이 민민 하하님, 지수님 샬롬, 목요일 오전에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갑자기 목 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 목요일쯤 되니까 한 주의 무게가 확 느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샬씨 가족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샬씨 가족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송정훈, 우리 훈디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직 우리 훈디 어디 갔어요?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도 같아 말씀드리고요. 저는 옆방에서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We Love와 아너 딜라이트가 함께합니다. 흘러 흘러. 1, 2, 3, 4.

똥찌에님, 목요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주은이, 예은이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깨워주세요 하셨는데, 주은아, 예은아 일어났지? 아유,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았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내일은 금요일이다. 오늘만 잘 버티면 내일은 와 주말이다 라는 생각에 힘이 더 날 것 같다. 학교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님, 샬롬 지수님, 여름이 되니까 평소보다 빨래가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제습기, 건조기 돌려가며 말려봅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면서 김도현의 샬롬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띄워봤습니다. 그 여름이 되니까 빨래는 늘어나도 좀 옷이 그래도 얇잖아요. 겨울에는 빨래 거리는 많지 않은데 옷이 두터워서 확 쌓여있는 거 보면은 와 그것도 힘들고 든 이래저래 우리의 사계절을 건너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들으신 곡 김도현 샬롬이었고요. 이수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윌러브와 아너 딜라이트였죠. 흘러흘러 전했습니다. 김진아님 잔뜩 흐린 목요일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 또 비의 양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안전하고 무탈하게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을은 선물님 어머나 지수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별이님 지수님 넷째 날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도 우리 별이님 반갑습니다. 충만님은 진천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비처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천에 비가 오네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북도 진천군이라서 저도 어렸을 때는 자주 갔고 아버지가 한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봤네요. 예쁜 선생님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 오고 습하고 덥지만 이 또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벌써 하루가 다르죠? 우리 마라나타 썬 삼선니님은 4일 참깨하네요. 아침에 중이 막둥 쪼콩 유부초밥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2의 애칭인가요? 막둥 쪼콩? 아, 막둥인가 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등굣길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춘기를 만져주시길. 아마 집에 사춘기가 아이가 있거나 또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우리가 우리 사춘기일 때는 사실은 불만이 많고 왜 이럴까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막상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때론 힘들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고요. 몸과 마음이 크느라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청하신 류재석의 주가 돌보시리 지금 띄울게요.

창수님의 신청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창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나무엔이었습니다.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그 전에는 좋은 씨앗이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이른 난 몰라요. 전했습니다. 봄봄님, 화장실 청소하다가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하면서 오, 지수님 반갑습니다. 12시에 또 보자고 하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아침 먹고 있는데 아, 요즘 날씨 짜증 지대로인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동장님은 지수님 기운받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제 건강을 걱정하신 거죠. 쪽잠이랑 간식도 많이, 쪽잠 잘 자고 간식 많이 잡수시고 내일까지 합시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별사탕님은 여기는요 동해인데요. 비가 내리니까 출근하기가 싫어지는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찬양으로 힘내봅니다 하셨는데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해지로우님도 짜증으로 시작된 아침 날씨 탓은 해봅니다. 찬양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두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오늘 하늘처럼 좀 찌뿌둥할 수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또 금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변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또 잘 넘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쿠니 요니님은 샬롬 찬양 들으면 출근하는데요. 이 아침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일라 러브 갓 들으며 힘이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지금 띄울게요.

조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데일리 브레드 보컬 이대현이었죠. 은혜의 비. 오늘 날씨하고도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곡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하일라 러브가 답서 띄웠습니다. 샬롬 CCM 송창훈입니다. 저는 이번 주 스페셜 DJ 유지수고요. 1부 닫습니다. 시와 그림 넌 기쁨이어라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오님, 어제도 오늘도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왔고요. 2부 첫 곡이었죠. 심희서 누가 별을 놓았지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지혜 우리 찬양사랑님이 지수님 반갑습니다. 대구는 열대야로 잠을 뒤척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 어제 뉴스 보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기승이다 이런 뉴스 봤는데 아 그 가운데 찬양사랑님도 계셨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는 잘 자고 잘 먹고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유미님, 샬롬 유디님 내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내일 생방으로 함께하고요. 수연님은 유디님, 요 며칠 아이들은 생존 수영 수업으로 수영장을 간다는데 저도 물에 몸을 맡기고 싶더라고요. 끈적하고 땀이 많이 나지만 얼른 집안일 하고 시원하게 샤워해야겠어요. 오늘도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한 4학년 요 정도 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생존 수영 매우 중요하죠. 그나저나 이른 아침부터 샤워하시면 오늘 한 서너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다 그렇게들 하세요? 저만 한 번 하는 거냐 여름에? 아무튼 오늘 뭐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좀 뽀송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경님 출근길입니다.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신나게 듣고 싶은데요. 어제 에어컨 18년 된 거 바꾸고 뽀송하게 가족 모두 꿀잠 잤습니다. 와, 18살이던 에어컨을 보내고 새로 맞으셨나요? 캬, 저희 집에 있는 거 20년 넘어, 한 22년? 23년 됐는데. 네, 아직은 멀쩡해가지고 올해와 내년, 후년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민경님 신청하신 마커스 감사함으로 띄울게요.

잘 들으셨나요? 키스벤처였습니다. 온 땅이요. 아주 힘차게 들었고요. 회전곡은 아가파워 워십의 축제. 이 곡은 5210으로 신청하셨어요. 아가파워 워십의 축복. 축복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축제를 들었네요. 축복도 좋고 축제도 좋죠. 아무튼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페르시아어로 아가파워 워십의 곡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아직 선교 가시기 떠나시기 전이니까 축제로 바꿔보심이? 들어보니까 이 곡으로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 않으셨나요? 또 마커스 감사함으로 였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침 기도가 이번 주는 쉬는가 봅니다. 그래도 유디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일찍 출근하시나 봐요. 우리가 이제 8시부터 만나는데 출근 후에 우리 샬롬 CCM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침 기도는 이번 주에 쉬어갑니다. 우리 송정훈 훈디의 시그니처죠. 아침 기도 이번 주는 쉬어갑니다. 통오빠님, 훈디님, 요양복지 사무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옆방에서 낮에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표준 FM에서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뭐 낮에 놀러 오셔도 좋고요. 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수연님은 만나이브로 오셨나 봐요. 비 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주는 여유로움이 있네요. 확실히 8시 시간대와 9시 시간대에 우리가 비를 맞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8시는 조금 더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분주한 시간대라 비가 좀 귀찮다 힘들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9시가 넘어가면 여유가 생기죠. 비가 오는 아침도 뭔가 그윽해 보이고요. 제이스님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오늘 업무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또 장기영님도 인사 전해주셨네요. 이어서 7896님이 안성진의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성진 또 해금 연주는 성연영입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4563님 잘 들으셨죠? 저 지금 바로 들어야 돼요. 좀 있으면 못 들어요. 제 신청곡 부탁합니다. 꼭 좀 들려주세요. 지수님 하시면서 여러 차례 간절히 말씀하셔서 아유 저도 불이 나게 이어봤습니다. 쿼데스의 아침 해가 돋을 때 또 김소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유지연의 연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였습니다. 올리브님, 천안에 계세요? 천안은 나 비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간신히 출근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자연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지 이럴 때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아무쪼록 오늘 하루는 참 여러 상황들에 귀 기울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무탈한 것이 우선이죠. 파크릭스님은 안녕하세요 지수님 저희 딸과 이름이 같아서 더 친근감이 있어 좋았는데요. 내일이 끝이라니 서운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직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여유로운 거는 처음인데요. 작년 8월에 이사 온 집에서 비 오는 바깥은 완전 리조트 같은 느낌이네요. 산과 천, 공원이 참 예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셨구나.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비가 약간 소강 상태인가 싶게 제가 밖을 내다보지 못했는데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전국의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고 어느 곳에서는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어느 곳에서는 예쁜 이슬비처럼 비가 내리고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8월에 이사 오셨다고 하니까 이 장마가 끝난 다음에 오셨겠죠? 그래서 장마철에 조금은 눅눅하고 어두침침하지만 그 가운데 운치 있는 모습을 처음 보셨나 봐요. 우리 파크릭스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얘기 드렸어요. 옆방에서 98.1MHz CBS 표준 FM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팝송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종종 놀러 오세요. 5055님을 샬롬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오늘이라고 이 마음 오랫동안 변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8751님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부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소리엘이 노래합니다. 전부.

헤리티지 문을 열어였고요. 장한이 영원한 약속 또 소리의 전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샬롬 CCM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최정숙님이 샬롬 저는 지금 호박을 말리려고 호박 썰고 있습니다. 엄청 양이 많은데 손목은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찬양 남겨주셨어요. 아 호박꽂이 만드시나 봐요. 얼마나 많이 근데 하시길래 손목도 아프시고. 마음 같아서는 옆에 가서 막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긴 어려우니까 신청하신 찬양 띄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파이데온 선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남기고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0: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토록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지 주님께 다가갈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비를 내리시며 다시 그 비를 마르게 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얼굴을 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명성의 음성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비참한 인간을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빠진 나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함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500장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음성이었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장마철입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이 장마철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주맘님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든 것도 있죠. 이정호님께서도 장마철 큰 비에 조심히 안전운전하시고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고요. 만나님 처음 글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개 화평 거룩님 영혼 육의 건강 위한 3대 필수 요소 1. 항상 기뻐하라 2. 범사에 감사하라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참고로 찬송과 찬양에는 구원, 소망, 기쁨, 감사, 회개, 평안 여러 가지로 포함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효선님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잠을 깨보니 찬송가를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렇게 장맛비에 혜택을 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들다님 처음 오셨는데요. 고민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라디오가 위로가 된다고 4시에 기상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지인의 남편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요. 통증 적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파란 하늘님께서도 새벽에 자꾸 깨서 본방송 들어요. 오늘 하루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을 잘 주무셔야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신 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면수님 안효정 장인께서 척추협착증 시술

을 받으시는데 잘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영님께서는 신청곡으로 주리의 찬양을 청해 주셨나요? 오랜만에 주리의 곡을 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치유의 노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곡을 또 우사님께서도 그러신데요. 오늘은 우사님이 청하신 담대하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평생 가는 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베리떼 301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적어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백소라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날 밴드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류수영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9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은 율법의 무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냐 율법의 폐기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유용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향하는 바는 율법 자체를 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논란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나아가서는 당시 로마 세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율법을 아는 사람, 곧 율법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넘어 인간적인 노력에 최고의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며 과거에 굳어진 관념과 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태도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문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곧 조문과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과 숭실대학교 성가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전승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유혜정의 음성으로 너 주의 사람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송미화님, 새벽 회사 입사하며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하셔야 하는 회사에 입사하셨나 봐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뚜맘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나요? 건강 때문에 새벽 운동 시작한 지 3주째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블루버드님께서도 역시 처음 오셨어요. 출장 가느라 일찍 집 나서셨다고 적당한 장마길이 되기를요 하고 보내셨는데 이 빗길에는 특히나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님 역시 장마 시작됐는데 건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차이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장마철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천상의 목소리님, 저는 우측 안면 마비 구안화사가 와서 27일에 응급실 통해 입원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퇴원합니다. 몇 주 전 심한 감기 기침으로 기관지염이 심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입원까지 하신 거군요. 병원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6시 반에 있어서 기도하며 비뚤어진 입술과 감기 잡는 눈으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병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천상의 목소리님 반갑고요. 얼른 나으시고 완쾌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부의 7143번께서 찬양 신청곡을 적어주셨었는데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송이 생각나는 새벽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려고요. 정확한 제목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최영택의 찬양입니다.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배상진님 청하신 곡 나눔의 미학 줄라이의 찬양이죠.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제기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꼽아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우리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우리가 가장 깊이 온전히 헌신하고 집처럼 안식을 누릴 곳은 어디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코드에 철저히 친밀하게 취약하게 사랑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우리도 그 앞에 서봅니다. 연약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7107번께서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날 보내시라고 문자 주셨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청해 주셔서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 정하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뚜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는 짧지만 오래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아온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반복해서 건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곁에도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충고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더 필요한 거겠죠. 모든 게 당신 탓은 아니라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꽃들도라는 곡으로 알려지신 선교사님이시죠. 이준석, 오늘 괜찮다 괜찮아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충고라는 이름으로 참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고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공감이고 위로잖아요. 충고 잘한다고 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 나빠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기분 좋은 웃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저는 충고 잔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하다 보면 제가 약간 좀 잔소리 했나? 이런 반성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잔소리와 충고보다는 공감하며 토닥토닥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근데 공부방에는 약간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목요일에는 공부방이 열리죠. 오늘도 열심히 CCM, 새로 나온 곡, 어떤 곡이지? 들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GCN 캠프에서 마련하는 목요일 코너입니다. 오늘 새 앨범 공부방 문 열겠습니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찰컥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0: 아 정말. 네 선생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의 바른 자세로 네. 허리 쫙 펴고 그렇죠. 눈 동그랗게 뜨고 밤에 이제 졸릴 수 있단 말이죠.
1: 메모할 준비도 하시고.
0: 네네네 준비도 하시고. 네. 아 근데 정말 그 굉장히 모범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제가 진행을 하고 추천해주신 곡들 있잖아요. 네네. 거의 그 다음 날부터. 그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 공부방에서 들었던 네. 곡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1: 아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아주 반응이
1: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건지 제가 이제 방송은 다 못 들어서
0: 아니 어제도 말이야 네, 네. 그 방송하는데 갑자기 게시판에 난입하시고 네.
1: 아 저희 청취자들이 너무 네. 그리워서 네, 와서 네. 같이 좀 스킨십을 하느라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채팅을 하시고 열혈 청취를 하시는지 좀 네.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다른 날보다 더 제가 모르는 찬양도 신청하신 분도 그러니까요. 많이 계시고 네.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신나서

0: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도 계속 좀 신청해 주시고 네. 타 프로그램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0: 많이 계신 네, 것 같아요.
1: 다른 프로그램도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CBS에서 널리 널리 네.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혼자
1: 네. 네. 혼자 충분하죠.
0: 아,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0: 주실 텐데,
1: 네, 세곡 들고 왔는데요.
0: 네.
1: 앞에 두 곡을 좀 새로운 한 팀의 두
0: 네.
1: 곡으로 좀 연이어 소개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소개글을 조금 이제 짧게 들려드리고 노래를 좀 빨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들려드릴 그 팀은 첫 번째 곡은 지난주에 나온 곡인데요. 이 팀의 이름이 1491 무브먼트라는 팀이에요.
0: 그팀 이름이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1491 무브먼트는 시편 149편 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 말씀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인데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운동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새 노래가 좀 이렇게 다양한 각 세대의 어떤 그 다양한 표현들 그래서 좀 다채로운 음악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그 6월 30일 날 발매된 노래를 따끈따끈한 걸 들고 왔습니다.
0: 네.
1: 곡의 이름은 Set Me Free, Set Me Free라는 곡이고요. 이 팀이 약간 뭐 팀명도 그렇고 곡명도 계속이 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반으로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Set Me Free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천유빈, 김지인 두 분이 작사하시고 천유빈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듣기만 해도 자유케 되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곡입니다. 함께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1491 무브먼트의 Send Me Free. 오늘 첫 곡이니까요. 자, 다 받아 적으셨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 세미프리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서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드네요. 세미프리 1491 무브먼트 곡을 첫곡 전해드렸는데,
1: 너무
0: 목소리가
1: 멋지죠.
0: 굉장히, 네.
1: 보통 이제 워십팀 하면은 좀 이렇게 매끈한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0: 그쵸.
1: 살짝 허스키함이 섞이는 약간 긁는 목소리인데,
0: 스크래치
1: 네,
0: 목소리.
1: 그런
0: 네.
1: 목소리인데, 그래서 약간 일반 인디 아티스트 같은 느낌
0: 맞아요.
1: 나고, 좀 이제 이 다음
0: 세련된
1: 곡
0: 느낌도
1: 때좀
0: 있을
1: 들어보시면
0: 때.
1: 알겠지만, 약간 그 우수에 젖은 듯한 목소리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요 신나는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이 팀의 정말 첫 데뷔곡, 사실 그첫 번째 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이 곡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수에 젖은 뭔가 긁히는 목소리, 그
0: 네.
1: 스크래치 목소리인 그 신의섭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이 팀의 첫 데뷔곡으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시편 139편. 사실 이 예배곡들 중에서 시편 139편으로 만들어진 곡이 되게 많아요. 뭐 제이어스도
0: 네.
1: 그렇고 뭐좀 예전 분들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해서 이제 많이 불렀잖아요.
0: 네.
1: 예, 그 말씀으로 지어진 곡인데요. 야, 이게 느린 노래인데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좀 전에 이제 신나서 떠오르지만 이
0: 네.
1: 노래는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0: 네.
1: 아, 139편으로 이런 느낌도 낼수 있구나라는 걸 맛보실 수 있는 보컬 신의소님의 자작곡입니다. 데뷔곡인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한번 만나보시죠.
0: 네.

0: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 제목도 멋있지만 오, 굉장히 보컬이 역시 너무, 너무 세련되고 들으면서 약간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의 워십 같지 않고 외국 정서의 워십을 네, 듣는 것 워십 같은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1: 일단 그렇고. 목소리 자체가 차별성이 있고요.
0: 네.
1: 사실 이런 목소리에 일반 CCM 보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0: 특히 워십 쪽에 더 없죠.
1: 그렇죠. 예. 그냥 약간 은혜로운 목소리가 많으니까.

0: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귀가 번쩍 했어요. 야,
1: 네.
0: 그래서 이 팀을 찾아서 팔로우도 했지만
1: 네.
0: 보컬 누구야? 그래서 그 보컬 분을 따로 또 인스타 네. 팔로우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목소리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목소리라서 올해 3월 그리고 6월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마 9월, 12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1: 네. 예,
0: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소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이분들 총 몇 분이 한 팀이신 거죠?
0: 7명이신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보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영상을 찾아보세요. 저희는 이제 얼굴 안 나오고 화면이 없으니까. 근데 뮤비를 찾아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곡도 굉장히 신나게
1: 네.
0: 이제 연주하면서 그런 풍경 나오고
1: 네.
0: 조금 전에 들었던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화면 전환이 되면서
1: 아,
0: 연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1: 네.
0: 야, 이런 감각으로 영상을 또 찍는구나.
1: 네네.
0: 그래서 영상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네. 우리 젊은 층에 굉장히
0: 네.
1: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네요.
0: 그러게요. 그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팀이니까
1: 네.
0: 우리 CCM 캠프 청취자분들이 1491 무브먼트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교회 가서 얘기하시면 그 누구야? 무슨 팀이야? 넌 어떻게 알아? 뭐 아마 이런 이게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1: 네.
0: 네, 아주.
1: 아, 이 정도면 네. CCM 날 앞서가는 리더야.
0: 네.
1: 좋네요.
0: 네.
1: 자, 아, 오늘
0: 네.
1: 지금 굉장히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는 여러분께
0: 네.
1: 우리 김쌤께서
0: 네.
1: 선물을 주신다고
0: 네.
1: 네, 두 분을 선정을 하셨죠?
0: 네. 아, 이렇게 반응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가 예, 좀 두 분이 눈에 띄어서 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는 김형기님, 팽이아범.
1: 네. 팽이아범.
0: 네, 요 네. 분들이고요. 그리고 오정민님.
1: 네.
0: 오정민님 요즘 또 열심히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1: 피아노 전주부터, 우와!
0: 네,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1: 맞아요.
0: 또 이렇게 맛이 나죠.
1: 네, 네, 네. 예. 자, 그러면 팽이아범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보내드리고요. 우리 오정민님께는 레스케미. 비건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비공개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1: 자, 1491 무브먼트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두 곡 들어보셨고 이제 마지막 또 한
0: 네.
1: 곡은 좀
0: 네.
1: 분위기를 바꿔서.
0: 네. 청년들의 아주 뜨거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0: 근데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그냥 귀염귀염만 하다 끝나는 느낌이 보통 많거든요. 근데 이 곡은 어른들도 들으면서 되게 감각적으로 들리는
1: 네.
0: 좀 그런 이렇게 음악 장르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가사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 곡인데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요 노래 안에서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1: 네.
0: 왠지 어른들도 회사에서도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근데
1: 네.
0: 너무 아이들 노래 치고 너무 좋아요.
1: 네네.
0: 그래서 원천 침례교회 어린이 연합 찬양팀인 지키즈라는 앨범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노래 5월 27일 날 발매된 곡인데요.
1: 네.
0: 최지은님께서 작사 작곡 하셨고요. 전정훈님께서 편곡하신 곡입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듣다 보면 귀에서 이렇게 맴도실 겁니다.
1: 그래서 네네.
0: 어린이 찬양이지만 뭐 각자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좋고
1: 네.
0: 어른이지만 들으면서 같이 좀 묵상하고 곱씹어도 좋을 만한 그런 네.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방학하면 보통 여름 수련회 특히 네. 아이들
0: 성경학교
1: 네, 성경학교 많이 네. 하잖아요. 그때도 또 이런 찬양 또 새롭게 배워서 아이들과
0: 네.
1: 함께 부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키즈의 하나님을 생각해 전해드리면서 오늘 혼자서 너무 애쓰셨어요.
0: 아, 뭐 껌이죠.
1: 잘했다.
0: 신난다.
1: 오늘 김쌤과 함께한 네. CCM 공부방 지키즈의 찬양 들으면서
0: 네.
1: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주 영광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신 분 계셨어요. 뭉치님 여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유빈빈님, 라닌의 등불님 새싹으로 오셔서 새 앨범 공부방에 열심히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이소은님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부흥을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 나눠주셨는데 역시 새싹이시네요. 새싹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그 사연을 써주셨는데 응원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곽병훈, 이기루, 주 예수의 이름, 높이새인데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요. 잠실 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팀 잘 다녀온 것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 남기신다고 이 곡도 써주셨어요. 함께하고요. 저는 2부에서 또 사연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0: 소식들이 쏟아지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추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비슷한 길을 제시합니다. 나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남들이 가는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가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그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이 흐름에 조용히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시간으로 신앙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삶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그것이 옳은가를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탓할 때 먼저 다가가 화해의 미소를 지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용기는 주일에만 또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멀리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익숙한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평범한 하루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친 삶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웃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너무 흥겨워서 춤추고 싶어지는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이란 곡이었어요. 드림싱어즈가 부른 그 누가 나의 괴로말며 함께 하셨어요. 자, 2부에서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2부에서는 새 노래 소개 받으셨어요. 공부방 열공 하셨나요? 2부는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를 그리고 이정님과 이현덕이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눈물의 기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조주홍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손영진 찬양으로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현님께서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을 써주시면서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선교 다녀오신다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며 선교 팀원들 건강과 또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찬양 이어서 쭉 전해드릴게요.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 그 청춘으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축복의 사람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위러브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손영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번 한 주 곳곳에 너무나 큰 비가 내려서 많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비 피해를 입은 곳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준비하시는 이도 또 고치시는 이도 모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생의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머리가 맑고 개운할 때 우리는 푹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푹 자고 일어났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잠이 들긴 했는데 선잠을 자기도 하고요.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통 수면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중에 3, 4단계일 때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난다고요. 환기도 하고 묵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이 3, 4단계일 때죠. 이 좋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이

이렇게 뇌에서 3, 4단계일 때, 뇌 청소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푹 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은 마음 청소를 하는, 찬양으로 마음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조소연이 부른 마음 청소 들려드렸고요. 커피향기님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 기분은 좀 시원하긴 해요.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도 쫙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죠. 아멘.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산다는 것은.

시와 그림 앨범에서 바람을 따라서 들었고요. 오세연 산다는 것은 커피향기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차이님이 꽃말이처럼 이 곡도 좋네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너의 민기뉴님께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슬퍼지는 거 있죠. 요새 눈물도 많아지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눈물이 나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뭐 곡에도 나왔지만 다들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구나. 순간의 행복을 잘 잡고 감사하며 사는 거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별거 없구나. 그런 게 가끔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 가브리엘님, 비 내리는 당양로 이 시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이 갱년기 되면서 가장 힘든 게 수면이더라고요. 당양로에서 행복한 기운 받고

되고 마음도 뇌도 청소가 되길요. 아멘입니다. 블루닥다구리님, 은혜의 물결 속으로 합류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길승이 부르는 지금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죠? 네, 제주 비.

늘 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짐니가 불렀어요. 리브가님 오늘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컨디션이 좋진 않지만 당양로 배경음악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서늘한 바람도 불고요. 비도 제법 내리고요. 만만치 않은 날씨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날씨가 변덕도 심하고 비도 자주 내리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패스하자님 잔뜩 흐려있는 파주하늘 당양로와 함께 마음 청소 중입니다 하셨고요. 이쁜아님 목요일은 5시 퇴근이고요. 금요일은 12시 퇴근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목요일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발주 넣으면서 녹음해둔 찬양을 듣는데 저녁 시간에 듣던 당향로에서 녹음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누렸는데 본방에서 또 은혜 온팡 받겠습니다. 이쁘나님은 또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춘수님, 오늘 출근이 좀 늦으시네요. 비가 와서 집콕하고 있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그럼 좀 여유 있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G2G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줄라이 장혁재가 함께한 곡은 다빈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주는 비 안 와요? 진짜? 주안의 별빛 은정님이 알려주셨어요. 햇빛이 쨍쨍하다고. 그렇구나. 정정희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보라미님. 교회 가는 날이 많아서 이 시간에 자주 못 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8월까지는 좀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제가 티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시는 일인데 대신 또 당향로를 들으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제가 기쁜 티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근데 너무 좋아요. 보라미님 그 시간 될 때 자주 와주시고요. 지니920님께서 오늘도 회사지만 즐거운 귀호강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달콩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봐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고요. 달콩님 그 힘든 시간 속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시길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나이브로 심 클래식 화이어 앨범에서 들었어요. 살랑살랑님 역시나 습하고 또 습합니다. 날이 흐려서인지 몸도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당향도 들으면서 감자로 빵 만들려고요. 오, 첫 도전인데 만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맛있게 되겠죠? 화이팅!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정림과 다윗과 유나단이 부르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들으셨고요. 뿡뿡이의 꿈님. 저희가 녹음 방송으로 자정에 방송되기도 하는데 방송 듣기가 일하시면서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또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제가 이 아이디 기억나거든요. 뿡뿡이의 꿈. 반갑습니다. 하인준맘님도 오셨네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네. 6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시간 될 때 자주 봬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99마리 양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의 주문 커피소년 앨범에서 들었는데 마라나타 선삼런 선리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씹을 것 같더라고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딸기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름과 좀 연관 있게 아이들을 지으셨는데 다음엔 더 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님께서 강릉 옥수수 찌면서 당양노와 함께합니다. 요새 옥수수가 맛있어요. 예, 냄새부터가 딱 찌는 순간 그 냄새부터가 야 손유나와 김인식이 함께 부르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연속곡이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성격

아멘. 온 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연속곡으로 역시 들었습니다. 스티브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내일 열리는 야시장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일정들 주안에

그래서 원활하게 착착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어제는 중부지방, 오늘은 경기권 호우경보까지 떴어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 왼쪽에 큰 창이 하나 있거든요. 방송 중에 번쩍번쩍 번개도 치는 게 보이고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도 보여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괜찮으신가 염려도 됩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이 와중에 이병희님은 겁나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꽃시장에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조심조심 아시죠? 상하이 곰돌이님. 퇴근길에 동행했던 당향로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충분히 제가 그 마음 알고요. 저도 같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다행인 건 그 퇴근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형편이나 상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통오빠님께서 제가 복지 관련 사무실인데요. 동료 중에 신앙을 쉬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정지원님, 정은화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빠서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교회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곧 또 찾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기도해도 해봅니다. 데이비드님 여기 의정부인데요. 한바탕 비가 내리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예요. 당직이라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최영원 씨,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니님이 오셨어요. 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와 저를 닮은 아들 김기태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대학을 가게 돼서 아쉬운 두 달인데요. 아들이 미국에 가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한 해 한 해로 보내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줄 믿고요. 오늘 내리는 이 비처럼 은혜의 비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애썼고 훌륭히 잘 커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쑥스러워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지니님, 그 마음이 잘 아드님에게 전달됐길 바랍니다. 잘 커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리라 믿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전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하고요.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모두 비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은혜비 준비했습니다. 이대헌이 부릅니다.

지니님께서 방금 아들이 사연을 들었는데 활짝 웃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비 찬양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는 다 큰 주의 자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요게벳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김영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하경승주님께서는 출장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안성 평택에 출장 와 있는데 비가 너무 내려요. 그래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니까 신나고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찬양 들으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함께 기도할게요. 또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058번님 출근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서 회사에 연차 쓰겠다고 보고하고 집으로 왔는데 덕분에 당양노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곡 오랜만에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신청하셨어요. 이 곡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하이샬롬님의 생일이신가요? 예,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잘 태어나셨고요.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애니 김미라님께서 오늘 영심이조님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늘 챙김의 여신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섬김도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 건강과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심이조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이 삶을 축복합니다. 먼저 소울의 날 세우시네 하이샬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더 행복한 날로 보내세요. 영심이조님, 좋은 씨앗이 부른 생일 축하까지 들었습니다. 1058번님 기다리셨죠?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In Christ Alone.

나의 매듭 죽게 있네. 라이프 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고 부르며 일하고 있는데 복된 곳에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희준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비님은 사무실에서 오늘 혼자 근무하신대요. 그래도 당향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으셨죠. 마마 3258번 쓰시는데요. 잔잔한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주 봬요. 희민 희숙마음님께서 아들과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아들이 방금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투생딸 같은 눈웃음을 지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은혜롭게 평화로운 찬양 감사해요 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찬양으로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뭉클한 거 있죠. 예, 아드님이 또 이걸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행복한 히코코님, 부산은 햇볕 쨍쨍이라고 한여름의 햇살입니다 하셨고, 지원님이 아랫지방은 해가 쨍쨍해서 오랜만에 걸어서 또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정원님 덕분에 입가에는 미소 가득해요 하셨어요. 이렇게 날씨가 달라요.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디 계시든 오늘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출혈로 검사를 받고 오셨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가벼운 일이길, 그냥 약만 먹고 나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길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도 왼쪽 가슴 위쪽에 가끔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 계속적으로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무 이상 없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양로에 오실 거죠?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애창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찬송가의 원작자는 스웨덴의 정치가이자 목사였던 칼 보베르크입니다. 1885년 어느 여름날 칼 보베르크 목사가 스웨덴 동부 해안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창한 삼림, 호수, 초원 등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소나기가 그치자 찬란한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고 때마침 숲속의 새들도 기쁘게 재잘거렸습니다. 이 전경에 감격한 칼 보베르크 목사는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격하고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장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상해 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S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변치 않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악길에서 523장 찬송 함께합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신주련의 찬양으로 돌아와 돌아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상지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 곽신형의 찬양 함께 하고요. 김종찬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비님 샬롬 인사권 해주셨고요. 샤랄랄라님 처음 들어오셨나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샘맘님 아멘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율마님 샬롬 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자님은 기도문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을 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들풀님께서도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 아멘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저도 오늘 마음을 다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딸기님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틀고 잠을 뒤척이다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아침 식사 차려주고 찬양 듣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하루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 맞아요. 덥고 습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깊은 잠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딸기님 오늘 잘 주무시고 거뜬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님과 두 남동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는 모습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기를 또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출퇴근 시간 등에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에 비 피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이 장마 기간을 잘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일락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신예숙님께서는 집에 리모델링 결정하시고 계약하셨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다시 입안이 헐고 아픕니다. 더 많이 탈나지 않게 하루속히 나을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송정미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스위스러우의 김영우가 부른 곡 시편 21편 주의 사랑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곡 내 맘속에 노래 있으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사업.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푸른동사님께서 우리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보내주시면서 선한 능력으로를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죠.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편곡했어요. 이예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지명현의 오 신실하신 주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앞부분에서 율법의 무용성을 말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율법에 제한된 유용성에 대해 말함으로써 낡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율법은 옳지 않은 현실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별하게 하여 옳은 것을 지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해서 스스로 절대적인 옳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옳지 않다는 사실만을 더 깊게 확인할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율법의 유용성과 무용성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한 가능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율법을 아는 많은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그 옳음을 스스로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그렇게 남용됩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 모든 갈등의 시작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0: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명숙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가슴마다 파도 친다 김구삼의 찬양이었고요. 대학합창단이 부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먼저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웅 씨님, 지난밤에도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얀 너울꽃님은 우리 집 베란다에 무화과 열매가 4년 만에 맺혔어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고마워서 명희님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잘 크고 있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작은 열매가 4년 만에 맺힌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열매 맺히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요. 포커싱을 잘 맞춰서. 조롱조롱 매달린 귤들 다 떨어져 슬펐는데 무화과가 기쁨을 주네요. 마당 있는 집 부럽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얀 귤꽃님이셨었네요. 이제는 하얀 너울꽃님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님께서는 나의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름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외손자, 손녀, 또 친손자, 손녀들 7명. 오늘도 학교 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기는 착한 손자, 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59번 일본 교육 출장 갑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주말이라 아들과 기숙사에서 모처럼 집에 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래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주는 결혼 31년 차 동반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가족, 이 말이 참 좋네요. 주가 일하시네 브라이언 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0091번께서는 인천 영종도에서 보내주셨네요.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들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손경민의 은혜,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넓은 길은 예수님의 법칙과 길 바깥에 있는 삶이고, 좁은 길은 예수님과 세상의 통념을 뒤엎는 그분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이다.

리치 빌로다스의 좁은 길, 그 생명길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움직였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유혜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윤철환과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함께합니다. 강찬의 찬양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장마철 비 피해 소식도 들리고 해서 오늘 신청곡을 많이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박지현 구현화의 위로하여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노란 화살표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에도 돌에도 전봇대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 미리 남겨둔 표시인데 덕분에 처음 걷는 사람도 이 화살표만 따라가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할 때 주께서 심어놓으신 표시들을 바라봅니다. 돕는 손길, 다정한 얼굴,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까지도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하루라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 걸으며 오늘 금요일까지 왔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메들리 김경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뒷자리 5284, Amazing Grace 즐겁게 청취하면서 성경 시편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란초님도 성경 필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대요. 마음의 얼룩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필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필사는 아니고 시편 150편 전편을 낭독해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여러분께도 들려드릴 그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성경 읽기 시간을 갖는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니까 전혀 가볍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편을 딱 끝마칠 때 든 느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부족하지만 정말 이롭다.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참 이롭다. 고란초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얼룩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고란초님 신청하신 곡은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이정도 님께서는 2019년부터 어머나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13번 이상 통독한 것 같은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한 말씀에 빠집니다. 올해까지 계약인데 39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필사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통독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그쵸?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주 스노우맨님, 참으로 일주일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 시냇물 흘러가듯 말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마님의 지난 30여 년의 시간, 세월은 어땠나요? 제마님은 37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출근 중입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2막은 주 안에서 멋지고 더 행복하게 그릴 것을 기대하며 설렙니다. 그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출근길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이 시간 잊지 말아주세요. 좀 가끔은 이제 늦잠도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실 때마다 계속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유럽의 한 수도원에는 Watch well이라는 문구가 깊이 새겨진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는 뜻인데요. 이 문구는 멕시코 혁명 당시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키던 군인에게 졸지 말고 깨어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라는 경계의 구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 지켜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주이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할 때입니다. 최후의 5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를 찾는 주님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길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깨어 예비하라.

참여는 처음이시래요. 코파는 곰돌이님. 하루의 시작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복음 성가와 찬송가 제목을 몰라 신청곡을 잘 올리지 못하지만 나오는 곡으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예, 방금 흐른 이 곡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최소한 멜로디만으로도 익숙하지 않나요? 가사를 모르더라도 따라서 허밍으로 부를 수 있는 곡들, Blessing Song, 축복송, 그리고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9330번 문자 주셨어요. 부모님이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부모님과 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복된 아침 맞이합니다. 저는 출근길이 1시간인데 차 안에서도 감사히 듣습니다. 네, 이제 6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9330님 출근길 출발하신 건지요? 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또 강아지까지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2603님은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카페에서 이 방송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에게 들으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거슬렸는데 아주머니 열렬히 설명하는 거에 감동받아 방송이 궁금해서 들어봅니다. 여기는 영주입니다. 그 아주머님이 누구실까? 참고로 저희 엄마는 아니신데. 아니,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괜찮은 방송이길래 저분이 저렇게 열혈 청취자일까? 저렇게 열심히 홍보이자 설명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오신 거죠? 2603님. 첫인상이 괜찮아야 할 텐데.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뒷자리 0458 오늘 휴무라서 편안히 듣고 계신다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청곡 띄웁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레인보우 아이디 이순꿀 쓰시는 최병진님. 오늘도 일어나 라디오를 켠다. 오래된 루틴이다. 그리고 일상이 시작된다. 좋아하는 진행자들이 하는 프로그램. 공감에 감동을 매일 느끼며 오늘은 시작이 분주하다. 라디오, 스마트폰, 안경.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라디오에 연결. 감동의 느낌이 두 배다. 오늘도 8시까지 고고씽 할렐루야. 어제 미나 진행자가 CBS를 많이 듣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도 한마디 하자면 정제된 언어를 절제하여 진행하는 진행자와 좋은 음악을 고르는 제작진의 재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 우리 이순꿀님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전문 프로그램 평론가 같으시고 전문 모니터 요원 같으셔요. 예, 제 주변에서 CBS 라디오를 많이 듣는 이유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 진행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네. 생각보다 끝말이 저도 길어진 것 같지만 얼른 끝곡을 올리면서 아바 치키티타 1부 끝곡입니다. 예, 치키티타는 스페인어로 어린 소녀란 뜻이에요. 소녀야, 고민이 있으면 내게 말해줄래? 하는 그런 친절하고 따뜻한 메시지.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성악가 브린터 펠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멋있다.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은혜 깊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좀 전 1부 끝곡으로 아바의 치키티타 들으면서 2부 넘어오셨죠? 이제 그 치키티타는 제가 1부에서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 어린 소녀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래? 네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말해줄래? 내가 들어줄게 하는 이런 따뜻한 친절한 상담자의 시선으로 우리 아기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별일 없으셨나요? 저도 듣고 싶어요. 2부 참여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신 대로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게시판 오시고, 문자 참여 번호가 1부와는 다릅니다. 2부는 조이포유 전용 참여 샵 799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됩니다.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저도 신자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듣고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문페이스님, 감사합니다. 방금 흐른 곡은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배상진님 신청곡, 녹음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짱돌님께 띄웠습니다. 딸과 4년 넘게 함께 일하며 힘든 시간도 웃으면서 했는데 결혼과 함께 퇴직을 했어요. 딸 목까지 느타리 벗어 수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든 한 달을 보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와 딸 승희의 앞날을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신청하셨네요. 예, 우선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위분 새 식구 맞이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따님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 따님만 일하시지 않게 된 거고 느타리 벗어 농사를 우리 짱돌님은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던 일인데 이제 딸이 나가고 혼자 하게 돼서 지난 한 달 많이 힘드셨다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거죠. 그쵸. 아유, 우리 따님이 또 얼마나 손 빠르게 잘 일을 했을까. 그런 존재가 빠졌으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우리 따님의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기대합니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레몬이라고 하면 먼저 상큼함이 떠오를 겁니다. 레몬이 들어가는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생선회나 생굴을 먹을 때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싹 가십니다. 하지만 레몬 자체는 너무 셔서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런데도 레몬을 보면 산뜻하고 시원한 맛을 떠올리게 되는 건 레몬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내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감이라는 신 레몬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황해 본 적 있으시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족감이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것이죠. 하나님은 신 레몬과 같은 부족함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주기 원하시니까요. 우리의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05번째 묵상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라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방금 달리기 끝내고 나들목 지나면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들목 굴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에서도 같은 음악이 들리네요. 와, 굴이라 서라운드로 들려서 너무 좋네요. 같이 걷자님의 사연을 받고 뭔가 어깨가 제가 올라갔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다.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듣는 프로그램, 달리는 분도, 자전거 타는 분도, 내가 이쪽 갈 때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함께 듣는 우리의 아침 시간을 지배하는 프로그램이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했죠. 이 같이 걷자님은 1부에 오신 분인데 2부도 듣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9743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일본 홋카이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보고 맛보는 즐거움도 좋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함께 여행했던 여행객 중 한 분이 제게 나누어 주신 암 투병기를 들으며 그동안 나태했던 제 삶을 반성하게 됐어요.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어느 분의 얘기처럼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독서를 아주 잘한 듯한 여행이었습니다. 예, 즐겁게 그리고 마음 충만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게리 체프만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켈틱 우먼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음 가는 대로 헤라님 습관처럼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하늘이 맑게 개었네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정말 날씨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쨍 하다가도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우산 잘 챙기셨어요? 뒷자리 5765, 오늘은 회사 연차 내고 쉬는 날, 느긋하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유롭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손주 범준이가 집에 와서 2박 3일 함께 지내는데 좋아하는 공놀이도 해주고 그림도 함께 그리고 퍼즐도 맞추고 좋아하는 국밥도 한솥 끓여놨습니다. 지금부터 집안 청소 시작합니다. 아유, 시작도 하기 전에 허리가 아프네요. 예, 연차 내고 오늘 금요일 쉬는 날인데도 범준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라 어휴, 회사 출근하셨을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 가득하신 게 느껴집니다. 지사나 러브님 매일 아침 요즘은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퇴원하면 다시 집에서 듣게 되겠죠. 어디에 있던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퇴원이신 거죠. 어디가 편찮으신 건지 모르지만 고생하셨고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워린 나포 그레이스, 은혜 아니면, 이번 한 주를 닫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편한 금요일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0: 인간은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책에서 발견한 좋은 문장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면 그걸 때때로 떠올리고 곱씹으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좋은 구절은 성경에 이미 많이 쓰여 있죠.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떠올리면 편안해지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도 생각나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파도 소리 들으니까 아, 바닷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첫 곡이었어요. 좋은 시.

바닷의 영혼의 닷. 마음의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몇 개 더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있고 다들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하고요. 저와의 시간은 오늘까지기에 저 역시 평안한 노래 또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현님, 와 아이디가 무려 전지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님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폴라리스님이 지수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훈디도 지금쯤 휴가가 끝나가네 하면서 약간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폴라리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리가 노래해요. 부르심.

최민경님, 피아워십의 곡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으로 전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그 전에는 박수진, 아 맞다 였고요. 또 김수지의 미라클 전했네요. 우리 민경님은 저희 아들이 원하는 직장, 다음 주 월요일 1차 면접을 봅니다. 방사선사를 꿈꾸는 친구인데요. 떨지 않고 해온 대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떤다는 거는 굉장히 또 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다른 말이기도 하죠. 많이 잘 준비해서 연습처럼 잘 해낼 거라고 믿고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주주맘님, 지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하시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비가 많이 내렸다 한 주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비가 오다가 이제 서서히 그쳐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님은 오프닝 말씀들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오케이 민민하하님은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불고 화창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오늘도 힘들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아니 좀 전에는 해도 좀 나는 것 같더니요. 다시 이곳 목동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럴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요. 또 해가 날 수도 있고요. 구름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 봄보로봄님은 새로 산 샌들 신고 지하철 타고 출근 중입니다. 자꾸만 비춰보게 되네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마음에 듭니다 하시면서 아우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괜히 막 다들 내 신발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0401님은 아침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출근길인데요. 일단 출근하면 방송은 단절이라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듣고요. 대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잊지 않고 주말에 삐송도 가끔 들을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는 정말 행복하고 행운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거죠. 0401님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비가일님, 벌써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너무나 빨리 휘리릭 지나가네요. 며칠 전부터 이 곡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드디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항해를 떠나봅니다요 하시면서 돌보심 청하셨거든요. 사랑 이야기의 찬양이죠. 돌보심. 1, 2, 3, 4.

김범수의 음성이었어요. 흥이 있죠. 김범수의 은혜로 전했습니다. 패스하자님, 출근길 회사 주위에 덥수룩한 풀들이 배임을 당하고 있네요. 그 가운데 풀향이 솔솔 올라오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아, 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는 작업 중이신 것 같아요. 장구경 사랑이님, 지수님 오늘 병원 진료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요. 아무 이상 없게 기도해 주세요. 매일 12시에 해피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떨리죠. 병원에서 특히 뭐 조직 검사라도 하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인데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보통은 굉장히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무탈하더라고요. 장국영 사랑이님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2시에도 봬요. 빈센트님, 일주일이 금방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주 저랑 함께 하시고 아 훈디 휴가 갔구나 하고 나면 또 7월도 어느새 절반 정도 가까이 지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죠. 7756님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읽고 아침 식사 간단히 하면서 듣고 싶다고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조금 늦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꼭 듣고 학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경민 외 여럿이 함께 노래합니다. 은혜

취미 부자 에스더님, 아, 이 찬양 들으면 감사가 하셨는데 두 곡의 찬양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조수아 감사 찬송, 또 손경민, 그리고 그 외 여러 지선, 뭐 이윤화 등등 함께 했죠. 은혜였습니다. 호야님이 지난주 예배 때요, 찬양 준비 불렀던 곡 제 베프가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은혜 나누라고 신청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읊조리듯 하던 찬양이 그때 참 좋았는데요. 자신의 고백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꼭 선곡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줄리아드 트리오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연주곡으로 띄우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